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소서. 어제까지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직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런 하루를 살기 위해 나의 의지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먼저 채우게 하소서. 인간의 의로만 다져지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 다져지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최인혁 박종호의 위로하여라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자, 화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닉네임 오렌지님께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네요. 저 또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자 각오를 다집니다. 준비 완료됐고요. 고객님들의 노크를 기다려요. 라고 남기셨고. 산골 안악래님은 저도 출첵 남겨요. 반갑지 않은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도 잘 이겨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렇죠. 지금 그 여름이지만 냉방병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에어컨 찬바람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 관리 잘 하시고요. 해주로님은 우리 손자가 수련을 가요 이 찬양 한 번 듣고는 이 곡을 따라 부르는 거 있죠.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예. 제목을 몰라서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답답했는데 훈디한테 딱 물어보려고 하던 차에 이 곡이 나오다니. 이 곡이 나오네. 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예. 굉장히 흥겹죠? 수련회 가요라는 구자엉 목사님의 음원이었습니다. 수연님은 훈디 작가님, 샤시 가족분들 시원하게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전 아침부터 열을 냈더니만 땀이 주룩주룩. 우리 막둥이가 최근에 산 구두와 젤리 슈즈를 한 짝씩 신는다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 하고 신키고 있는데 계속 아니야 아니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얼른 지금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땀은 나고 아니라고 하니 열불나고. 결국 그 아이는 왼발 오른발을 짝짝이로 신고는 괄호 열고 그래도 컬러는 핑크로 통일이 됐답니다. 색깔 구두랑 젤리슈랑 다 핑크 색깔이에요. 흡족해하며 어린이집 버스를 탔네요. 어휴, 부끄러움은 엄마 몫이 전혀요. 예. 엄마가 그렇게 신격했어요. 아이가 주장하니까 선생님들도 다 압니다. 예.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네 했더니 둘째가 엄마 이따 하원할 때 찍어요. 예. 이따 하원할 때 찍으려고요. 등원 모습과는 좀 다르겠지만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뭐 신발 요 정도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의 어떤 그것도 취향이 반영된 거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신으라고 해도 안 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집 가면 실내에서는 신발 벗으니까 예.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또 우리가 또 봐줄 수 있고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예. 그래 그치, 여름에 막 덥게 엄청 더운 그 코트 입고 간다고 하지 않는 게 어디예요? 신발 이 정도는 그냥 귀여움으로 봐줘야 되죠. 예.

또 사진 찍고 이것도 잘 저장해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아침님 오늘도 덥겠죠 하셨는데 그쵸. 예.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해요.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데 그래도 이 여름 무더위가 완전히 예, 이렇게 식히진 않는다고 합니다. 더워요, 더워. 엘리아님도 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 처음으로 틀고 잤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예, 그래요. 이제는 틀어줘야 돼요. 예.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해서 이게 참 몸이 힘듭니다.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에도 어떤 컨디션에 영향을 또 주니까 예. 적당한 온도로 설정해서 약한 바람으로 틀고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날을 위해서도 그렇죠? 장하니 브라이언 김 All About You

이경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접속곡이었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이 작은 나의 빛 그리고 장하니 브라이언 김 All About You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훈디 굿모닝 휴가지에서 출첵 남깁니다. 여기도 엄청 덥네요. 우리 봄보로봄님도 와주셨고 예, 오늘의 일정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휴가지에서? 아, 우리 아까 우리 수현님의 우리 아이 예, 신발 짝짝이 신고 간 사연에 많은 분들이 귀여운 막둥이네요. 예. 밀리 유누맘님께서는 저희 아이는 유치원 3년 내내 신발이 아닌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다녔습니다. 패셔니스타 같고 좋잖아요. 뭐 누가 알까요? 나중에 지디 같은 멋쟁이가 될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범인들은 이해 못하는 그 특별한 어떤 패션 어떤 감각, 센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수현님의 그 아이도 그게 예, 지금은 좀 이상한데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패션이라는 게 패션 알못인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범사의 감사님도 맞아요. 아이가 개성이 뚜렷하네요. 우리 아이들도 컬러풀하게 자유롭게 옷 많이 입혔어요. 그때 해보지 뭐 언제 하겠어요? 제철 옷만 입도록 다 치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너무 더우니까. 약간 긴 팔, 또 겨울 옷들은 좀 넣어두, 치워놓는 게 좀 좋겠죠. 범사의 감사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진이920님도 출첵하셨고. 우리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배용호의 감사. 여러분이 신청하셨어요.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을 마을의 열린 공간으로 내어드리다 보니 뜻밖의 감동을 종종 마주합니다. 한 번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는데 앙코르 곡으로 버터플라이가 흐르자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며 거침없이 떼창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누리며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 뭉클했습니다. 어떤 분 말처럼 음악은 진정 메마른 영혼을 씻어내는 마음의 샤워였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냉랭해진 우리 마음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는 늘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결핍감에 시달리는 빈곤 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 강박감이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프리카 이웃들은 삶이 꼬일 때마다 하쿠나 마타타, 다 잘될 거야를 외치며 서로의 불안을 다독인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 잘될 거야 라고 나직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장마 속 눈부신 햇살처럼 작은 일에도 환호하고 감사하는 찬송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짐니 괜찮아 괜찮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하쿠나 마타타 라는 글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물밀듯 탁 찾아올 때 내 마음을 잠식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운 일, 편안한 길만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니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네, 이런 믿음의 선포대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우리 영주땡님께서도 와주셨고 닉네임 다 잘 될 거야님. 제 아이디네요. 다 잘 될 거야. 그쵸? 하쿠나 마타타. 네. 잘 될 거야. 섬마을 이권사님께서도 와주셨고요. 글사랑님, 딸이 오늘 생일이에요. 학교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급하게 지금 사연 띄웁니다. 중학교 2학년 우리 딸 가연아 생일 축하해. 가장 사랑하는 딸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 축하 축라고 남기셨네요. 아, 지금 학교에 갔겠네요. 우리 가연 양 생일 축하해. 오늘 좋은 날 보내길 바라면서 더 크로스 야곱의 축복.

더 크로스 야곱의 축복 함께 들었습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팀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당연하고 쉬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 일명 휴머니튜드 대화법을 교육하고 있다고요. 이 말 속에는 인간다움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치매 환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말도 빨리 하게 되고요. 전화나 톡으로 말을 전할 때가 많은데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대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해야겠다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가족에게 얘기하면, 어,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황혜정,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해요. 아주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당양노 아멘. 9858번님 오셨고요. 지금 정원님 사진 속에 눈 보며 적고 있는데. 네. 하하호호님. 9665번님. 무더운 날씨예요.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덥죠. 예, 바람이 오늘은 조금 부는 것 같긴 한데 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호호님께서 동경은 무척이나 엄청 덥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더운 날씨 찬양으로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서 노래 속에 파도는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원해지니까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입니다.

라일리님과 함께 팀룩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두 곡 들었습니다. 수연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옥수수도요, 긴 잎을 휘날리며 춤추고 있어요. 바람이 좀 불죠? 요셉의 꿈님, 당양로와 함께 부산 출장길 KTX에서 창가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기차 여행에는 당양로가 찬양 맛집이죠. 이 아시네. 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구름 얘기를 하셔서 수연님도 그렇고, 그래서 KTX에서 바라보는 구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주유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구름.

0: me, all because of him. Amen.
1: 어젯밤 내린 비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창문 죄다 열고 지인에게 받은 옥수수 찌면서 당양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신 7493번님과 같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김브라이언, 데니정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최여사님, 내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무기, 천국 방언. 많이 많이 사용하는 좋은 날 됩시다 하셨어요. 맞아요. 말이 씨가 되는 기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 곧 나에게도 복이니까요. 은하수 구스로옹님께서 오늘 동네 사시는 권사님이 안과 가시는 날인데 동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에 주사를 맞으러 가는 거라 꼭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제가 그 동행을 해드릴 수 있어 감사해요. 이 마음이 옥의 빛깔같이 예쁩니다. 구샘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허유미님, 요사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최정원입니다 라는 목소리에 눈물이 똑똑. 어머! 반가우셨구나.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들을까요? 친구여 함께 노래해. 위로 봅니다.

어제 저녁에 주일학교 6학년 친구들과 떡볶이 데이트를 했거든요. 어려도 나름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얘기 들어줘야겠어요. 하시면서 로로님이 신청하신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 앨범에서 들었고요. 주아, 하은이, 지우야. 너희 모두 예쁜 꽃이야. 그럼요. 예쁜 꽃이죠. 주아, 하은이, 지우. 친구 문제도 있을 거고, 중학교 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 사춘기에 들어서는 시기라서 생각도 고민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을향기님, 너무도 더운 요즘, 여름 더위를 무난하게 잘 이겨내길 기도하고요. 이 카톡 알리기 아는 친구한테 CBS 앱을 깔아줬거든요. 매일매일 찬양 잘 듣겠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을향기님. 음악은님, 반가워요. 이 시간에 사연 보내는 거 처음인데, 오늘 휴무여서 정원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휴무 때 자주 오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듣기 어려우시니까, 맞아요. 산다는 건이라는 아이디 있으신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신청하셨어요. 오늘 최명자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안성은 더위가 심합니다. 해가 쨍하니 너무 덥고요.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지 않고 더운 바람만 날립니다. 종종 비가 내리려고 하는지 어두워

있다가 해가 비추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우리네 마음과도 같네요. 삼남매 아빠님께서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신청합니다 하셔서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주의 은혜라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님 매일매일 바쁜 하루 보내다가 모처럼 휴가를 맞아 꽃단장하고 외출 나왔어요. 청소에 저녁 준비까지 하고 나오느라 바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쁘게 하고 나오셨으니까 예쁜 곳 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얘기 많이 나누시고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예, 모처럼의 휴가인데 나를 위해서 쓰고 오세요. 어제 은하수 천사님께서 친구와 1박으로 순천 여행하고 오셨대요. 초록으로 힐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가 좀 놀라게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셔서 지금 듣고 계시죠? 친구분도 같이 듣고 계실까요? 부흥 신청하신 곡 박요한 구현모 정혜진이 부릅니다.

은하수 천사님과 함께 박여환, 구현모, 정혜진이 부른 부흥 함께했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셨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을 보니까 아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긴 해요. 심영진 비 준비하시니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은 희소업 앨범에서 예수의 길 그리고 알리, 브라이언, 손승연, 연예엘 함께 부른 세움을 들었습니다. 세움은 지니920님께서 당양로에서 듣고 싶은 곡이에요 하고 신청하셨고요. 9754번님이 청소년 수련회 사전답사 가는 길입니다. 가고 오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예수의 길 신청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파크리스님, 저는 헬스장 왔거든요. 창으로 보이는 밖은 적당한 햇빛 그리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풀과 나무들. 예, 시원해 보입니다. 저도 지금 보이는 곳이 나무 끝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의 태극기. 근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계속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깥이 좀 어두웠다가 환해졌다가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져요. 흑백 같다가 또 칼라 같다가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계속 쳐다보게도 되고요. 조세피님, 목 뒤로, 귀 뒤로 흐르는 땀이 야속합니다. 아프고 외로운 분들, 이런 날씨 견디기 힘들 텐데 힘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매트 레드만, Unbroken Praise 신청하셨어요. 이 곡이 예, 힘이 되길 저도 바라면서 함께 듣습니다.

Unbroken Praise, 매트 레드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글사랑님께서 오늘은 딸 생일인데 아침부터 두닥두닥 기분 좋게 등교하도록 도왔어야 되는데요. 아빠 욕심에 잔소리만 한바가지하고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하교하고 집에 오면 맛있는 걸로 마음 풀어줘야겠어요. 사실 아이들은 학교 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부모는 아침에 투닥거리고 나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얼굴 볼 때까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글사랑님의 따님 생일 축하하고요. 항상 예쁘게 마음도 예쁘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오늘은 43년 지기 친구 윤주의 생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건강하게 보내자 친구야. 8106번님이 친구분의 생일 축하하며 이렇게 메시지 보내셨어요. 윤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생일처럼 매일매일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비공주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리고요. 마더와이즈 8주 과정 지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3148번님께서 오늘 김은진 지니님의 생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지니님의 생일, 김은진님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비공주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주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오늘은 하늘나라로 떠난 언니 생일이에요. 항상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더 따뜻한 말을 할 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걸. 자식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엄마의 마음 저보다 더 아프시겠죠. 언니의 목까지 하려고 나름 노력하는데 그 빈자리 여전히 클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나라에서 잘하고 있다고 언니가 격려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럼요.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언니가 얘기할 겁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곡들 하나하나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양노가 준비한 축하 선물부터 가득할 거야 러비미 부릅니다. 생일 축하해 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에요.

글사랑님의 따님 그리고 8106번님의 친구 윤주님 주님의 숲 사랑이야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사비공주님의 생일 맞아 내 삶의 주인이라 심정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진 진희님의 생일 희민희승마음님의 언니분 생일 축하하며 송정미 순종까지 함께 했어요. 그 전에 러빔 가득할 거야. 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며 들었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 오늘도 안전운행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 마침 또 신청을 하셔서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들었어요. 원희님 어서오세요. 살랑살랑님 오늘 날이 흐립니다. 며칠째 습하고 무더운 것도 힘들었지만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계시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시길요. 아멘. 고맙습니다. 아기곰 엄마님이 지난주 하영이가 전교회장 선거 나간다고 사연 보냈었잖아요. 예, 궁금했어요. 이번 주 발표 난다고 해서 아까 하영이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전화로 살짝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하영이를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영아,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하영이가 더 크는 시간들이더라고.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들이니까 속상한 건 짧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학교 생활해서 우리 중학교 가서 더 큰 회장 되자. 집에서도 그리고 당양로 이모 삼촌들에게는 이미 하영이는 멋진 회장이야. 알지? 힘내라.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하영이 좋은 경험 쌓아서 더 큰 데서 활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낮에도 밤에도 듣기 좋은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신청합니다 하셔서 같이 들을게요.

하나님 사랑은 우혜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비님께서도 우리 하영이 응원해 주셨네요.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딸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담대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쓰임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영이들 화이팅입니다. 하경승주님께서 내일 아들 군 수료식이라 하루 전 내려가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폭풍 오열하면 어쩌죠? 아들 하승이의 수료식 축하해 주세요.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눈물이 날 것 같긴 해요. 늠름한 모습에. 오가는 길 안전하시길. 비 준비하신 이는 우리가 일부 끝곡으로 들었습니다. 황금병아리님 반가워요. 비가 얼마나 오려고 이렇게 더운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조금은 바람이 붑니다. 사계절이 있음에 감사한 오늘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덥다 덥다 하지만 그래도 만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사계절을 주심에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동양백합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춘수님, 딸이 오전에는 냉면집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아동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 따님에게 무엇보다 건강 허락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명가님, 작은 딸 집에 왔어요. 외손주 보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재롱을 부릴 때면 모든 시름도 다 잊게 됩니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길요.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니 당연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구별된 삶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선배의 아내분이 하늘로 떠났다는 소식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지만 마음이 아프고요.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배분에게 하늘이 주는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구별된 사모님의 이 마음이 또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역시 오고 가시는 길이 안전하길 바라고요. 3819번님께서 오늘은 쌍둥이 작은 아들 임지섭 군이 광장교회 청년부에서 박순균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청년부원

귀한 시간들이 되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3819번님 부흥도 저희가 일부에 들었네요. 오늘 끝고 우병이요 수리일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신장암 수술한 지 1년 되는 날인데 1년도 안 돼서 재발되고 그 외의 문제들로 병원에 자주 왔었고요. 또 응급실도 몇 번 왔었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작은 기적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하나임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수리엘 우병이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0: 사랑해 CBS.
1: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덱스터 부인으로 어느 날 한 침례교회에 출석했다가 그 교회 목사 설교에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중생을 체험한 후 그녀는 생활이나 행동, 심지어 성격까지 변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데요. 많은 찬송시를 써서 길가의 보석들이라는 종교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집에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과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인 윌리엄 하워드 돈의 작품입니다. 코네티컷주 프레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기에 우드스탁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도와 면화 공장에서 일했고 제재기계회사에 취직해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요.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천부적인 감성과 체계적으로 습득한 음악 실력으로 꾸준히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2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으며 주로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험에도 주님을 믿고 방패로 삼으라는 내용의 찬송,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합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미국 뉴욕주 피터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0: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가족도 모르고 이웃도 모른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인데요.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전년보다 7.2%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요, 숨진 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임대인이나 경비원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죠. 그리고 요즘은 외로움이 꼭 혼자 사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사람들 틈에서도 고립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외로움으로 더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이리저리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먼저 손을 콕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I'll let you all show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들 외로운 분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예, 예수님 안에 계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선물이고. 기특한 윤선이 오늘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진료 약 찍고 임무 완료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아, 3.1절님 이 예,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지팡이도 아직도 짚고 다니시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보호자가 되�셔서 어머님이 기쁜 마음을 올려주셨네요. 예. 필수하자님 마음 아픔 오프닝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예, 은혜가 긍휼하심이 그분들에게 예, 외로운 분들에게 가득하길 정말 바라요. 추억님, 오예수님 내가 옵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가사가 은혜롭고 너무 좋아서 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야곱님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셔서 아유, 고맙네요. 베토벤이 오늘 야 콩칼국수? 콩국수단 콩칼국수. 아 콩국수 아 진짜 이번 주 안에 한번 먹어야겠는데요. 콩국수 먹겠다 그랬는데 오늘 베토벤님이 제 식성을 예 식욕을 예 욕했습니다. 아니 진짜 벼락수정관님은 진짜 예. 저보고 형님도 형님이라고 안 하고요. 혁님 예, 제 이름 외로우십니까? 그러게요.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역하면서 뭐 있었던 적도 있죠. 네 있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섬기고 진짜 아무 조건 없이 했는데 그걸 모르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 걸 다 주고 시간들. 그런데 외로움이 오래가지 않은 건요.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요. 저의 그 진심을 아는 분들이 꼭 옆에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 곁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갱년기 때 가끔. 갱년기 한 2년? 2년, 3년? 가을에. 제가 가을 타잖아요. 가을 타는 게 가을 남자, 가을 좋아하고 비 좋아. 가을에, 네. 진짜 힘들었던 적 있죠. 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랬던 적 있던 것 같아요. 지금요? 여러분 때문에 외롭지 않고요. 주위 후회하면서 외롭지 않고. 사역 여전히 다니며 많은 분들의 또 위로와, 예, 예, 동감하는 마음을 주셔서 외롭지 않습니다. 자, 외로운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아미의 터치, 꿈이 있는 자유야, 제가 부릅니다. 자유야, 예, 꿈이 있는 자유와 제가 부릅니다. 오 예수님, 여러분은 들어와 해주세요. 오늘

주제없어서. 네, 오 예수님 듣고 왔습니다. 0491번님 터치 따라 부르고 있으니 올 손주 폰 앞에서 몸을 흔들흔들 흔들 춤추는 곡은 아니지만 또 거기에 맞추나 보죠. 아이고 귀여워라. 여러분 아픈 분들 치유되시길 주님의 터치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유영호님 40일 작정기도 중에 20일째인데 원하시는 소망하는 일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남은 20일도 응원합니다. 파란하늘님은 어젠 마라나타 찬양으로 오늘은 또 찬양 중에 제 마음을 터치하시네요 하시면서 터치로. 아, 파란하늘님 어제 오늘 또 열심히 달려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는 게 빡빡하지만 주님 보며 마음 추스려 봅니다. 하이 7179번님 그래요. 빡빡하신 분들 참 많으셔요. 네, 많습니다. 알죠. 네. 어렵고 힘든 시간 그렇지만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카톡 알리기 합니다. 제 사진 레인보우 앱 지금 보고 듣고 계시죠? 앱에 스마트폰에 보면 제 사진 밑에 노란색이 있고요. 그 노란색을 누르면 카톡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도 좋고요. 여러 명이 모인 채팅방도 좋습니다. 그냥 누르면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정해서. 그 다음에 그것만 보내면 잘 모르니까 이 조이프의 방송이 어떤지 여러분이 들은 소감을 아주 짧게 다시 써 보내주신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 두 개가 다 나오도록 해서 양쪽 귀를 누르면 캡처가 되죠. 착하고 사진 담겨진 사진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보낸 곳에 오셔서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997 제 이름이 아니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도 아니고요. 샵 7997을 써주시고 사진 밑에 문자 메시지 방에 그 플러스 거기 들어가 사진방에서 사진을 싹 저에게 올려주시면 오늘도 메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오늘 할 거예요. 오늘 많이 해서 우리 5만 명 가야죠. 사평로가 그 일에 일 냅시다. 진짜 일 냅시다. 지난번에 후원 그래도 TV보다도 더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CBS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평로에서 5만 명 가는 씨앗이 됩시다. 자, 들어와 들어와. 카톡 들어와. 카톡 알리기 들어와. 나영아이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까지 이어갈게요.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음식은 뭘까요? 바로 육류 요리의 최고 봉봉봉 보롱봉보롱봉 그 옛날 부잣집의 상징이었죠. 바로 갈비찜. 두툼한 소갈비에 밤이랑 대추. 맞다, 거기다 그냥 감자가 또 들어가야 돼. 큰 감자가 들어가도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따만한 갈비의 통뼈에 그냥 윤기가 흐르는 도톰한 살들. 한입 앙 베어불면 너무 잘 익어서요 뼈가 그냥 쏙쏙 빠져나왔던 기억들 나시죠? 오, 진짜 잘 익은 것 같은데? 자, 한번 찔러봐요. 오, 맞아. 이야, 오늘은 작년에는 짰는데 오늘 양념 진짜 좋아 진짜 하나 먹어 이야 진짜 맛있네 이거 혹 익은 1등급 한우 갈비찜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진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9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 셀러리맨이 자신이 살아온 30년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30년은 날짜로 만 950일인데 그 중에서 잠잔 시간이 3,505일,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시간이 1,596일, 담배 피운 시간이 1,140일, TV를 본 시간이 775일, 독서한 시간이 722일입니다. 차 타는데 소모한 시간이 691일, 관혼 상제에 참석한 시간이 554일, 모임이나 파티에서 보낸 시간이 517일입니다. 남 흉본 시간이 441일, 술집에 간 시간이 266일, 도박으로 보낸 시간이 258일입니다. 그렇다면 30년 동안 잠자고 화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흉보고 TV를 본 날들을 합치면 만 950일 중에 8,493일입니다. 즉 23년을 비생산적인데 소모한 셈이 된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때를 아끼라는 말씀처럼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긍휼. 예. 네.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네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도 있고 찬양의 시간도 있고 예배의 시간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방문한 시간도 있고 어려운 사람 밥 사준 시간도 있고 뭐 다른 시간들이 있겠죠. 네. 0491번님이 오랜만에 방송을 듣고 있다고. 오늘은 작은 딸내미집에서 외손주 재롱 보며 듣고 있어요. 빨래 정리도 도와주고 손주 방 옷장에 종종 걸음으로 마른 옷 낄낄거리며 갖다주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예, 내 삶의 배경음악 사평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주님 뜻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위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 오늘 준비해놓을까요? 하, 오랜만에 진짜.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카톡 할 얘기 하자는데 제가 말한 지 십몇 분 됐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 야, 이럴 수가 있어. 아, 진짜. 흥! 진짜. 갑자기. 예. 나래도 해야지. 노래 못 나가요, 지금. 카톡 할 얘기 여러분이 안 하면 나래도 해야지, 지금. 누구의. 아,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방송이 이렇게 정지가 된 느낌이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나를, 나는, 저는 늘 하거든요. 이거 방송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리시죠? 건너뛰기. 아, 진짜 여러분.

카톡 알리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할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군산 금강교회 장지향 사모님께 예, 지금 보냈습니다. 보내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사모님 제가 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들어봐 주세요. 좋죠? 예, 여러분도 지금 빨리 해주세요. 아, 진짜 카톡 알리기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진 밑에 네, 노란색 카톡 그거 누르면 되고요. 아는 분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들 카톡 아 4738번님 이렇게 빨리 고맙습니다. 바로 대답도 오셨어요. 김정규 집사님 찬양과 함께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이분은 언젠간 들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진짜 이게 이제는 실생활 상담까지 이렇게 오시네요.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 진주리님 제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그 보이죠? 그걸 누르면 채팅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여러 사람 모인 방에 슝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방송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써주셔야 이게 뭔지 모르니까 보내주신 다음에 그걸 캡처해서 양쪽 귀를 눌러서 캡처하면 사진방에 들어가죠. 문자 메시지란에다가 받는 이름에 이름을 쓰지 말고 샵 7997을 써서 사진을 함께 동봉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가커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윤희님의 제가 사는 집안은 벽걸이 에어컨 사용하는데 방 안에는 25도 거실에는 28.4도인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괜찮을까요? 근데 온도를 맞추셔야 되지 않나요? 혹시 방에 에어컨이 있고 거실에는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양쪽 방의 온도가 다를 거예요. 에이스 부리지 마시고요. 방에 하나 있으면 당연히 거실은 온도가 높고요. 거실에도 있는데 온도가 다르면 온도를 똑같이 맞추시면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도 이상하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최기사였습니다.

네, 윤성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침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였습니다. 필사하고 계시네 행복한 하루살이님. 노안이 와서 글씨 쓰는 게 어려워 찾아보니 타이핑으로 필사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와, 참 좋네요. 예. 필사전시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필사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꼭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꼭꼭꼭꼭. 네, 정말 뭐 시간 피곤한데 피곤한 거 딱 한 번만 예. 시간 내서 다녀가시면 그 피곤함에 헌신한 그 마음과 시간에 진짜 천만 배 감동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피곤이 풀릴 겁니다. 그 안에 담겨진 감동 스토리와 필사 작품들 꼭 예, 자식들과 식구들과 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민병옥 님이 무례한 말이지만 최인영 목사님 정말 귀여워요. 80살이 다 됐으니까 이런 표현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됐고요. 제가요 미남은 아니지만 귀여운 생긴 무리한 이 방송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민경옥님 선생님. 네. 4180님이 손가락에 염증이 많으시군요. 세상에 아이고 잘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 묵상하고 CBS 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신청곡 극률 나갔으니까 더 잘 치료되시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또래분식 작심용인 홍덕 예 거기에 청직이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이신데 정말 잘 되시길 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예, 진짜 축복합니다. 진짜. 냉방병 걸린 작은 딸 땜시 온 식구가 병원 신세네요 하셨는데 2100번 그게 걸린 것 때문에 병원에 같이 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걸리신 건가요?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아무튼 잘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루님이요. 내 하나님은 찬양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걸 예, 전문용어로 찌찌뽕이라 그러죠. 네 정말 기분 좋죠 그럴 때. 카카오톡 알리기 제가 그냥 삐져가지고 흥 이랬더니 몇 분 올리셨어요. 이거 가지고 부족해요. 진짜 많이 많이 예. 샵 7997이에요. 받는 사람 이름이 샵 799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석균의 하나님의 위로 진짜 오랜만에 보내드리네요. 그럼 2부에서 만날게요. 카톡 알리기 계속 플리즈.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와이프와 고후의 지독한 우울과 고독,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몸짓, 서정적이면서도 격정적으로 움직이는 음표와 색채, 그 안에서 삶을 이겨내고자 하는 열정적인 몸부림, 모든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하고 온전히 드러내는 그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말한다. 고흐가 남긴 말처럼 슬픔은 영원한 것이라고, 삶은 아픈 것이라고, 그리고 그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의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예배당을 지어드리기도 하고 태양열로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온 오지를 다니며 다치기도 하고 선교비가 많이 없어서 생활비에서 떼내서 생활을 줄여가며 불편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 그래도 하나님 그들을 향한 선교의 손길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꼭 필요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병원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들의 마실 수 있는 우물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죽기까지 헌신한 결과인데 한국교회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그 수고에 손길을 멈추지 않도록 여전히 내부에 우리가 쓰는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선교의 손길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앞에 들었는데 뒤도 조금 들리네요. 그죠?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선교사 디사이플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들어와. 카톡 알리기 좀 들어오세요. 네, 우리 카톡 알리기 좀 합시다.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누르고 개인이나 여러 명이 있는 채팅방에 가셔서 보내주시고 그것만 보내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랩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무슨 랩이야? 서영춘 선생의 시골 영감 처음이라는 게 그건데요. 네.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소감을 써서 같이 듣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써서 양쪽 귀를 눌러서 캡처해서 사진방에 있는 걸 문자 메시지로 가시면 예, 받는 사람 이름에 사평로도 아니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도 아니고 최인혁도 아니고 예, 샵 7997을 써주시고 네, 그 사진을 캡처한 걸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오늘 메가커피 예, 쏩니다. 네, 메가커피 닉네임을 바꾸셨어요. 지금 이순간님 와 지금 이순간 이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순 네 무리한 방송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흥이님이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목소리 들어서 좋네요. 누가 고등학교 목소리이고 여기 노래 중에 목소리가 있었나요? 지난주엔 참 세상 좁다는 걸 느꼈네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제 친구가 건너 알고 있다니

흐흐 선교사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선교사 부른 분이 혹시 친구세요? 아니면 하다샤님 오셨어요. 부모님 뵙고 친정 가서 청소하고 왔습니다. 무지 더운 날씨에 오랜만에 수영하고 쉬는 날입니다. 아, 늘 여름에만 수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수영하러 다니시는. 약간 사우나에 온 날씨? 어, 덥고 후덥지근하고 그냥 후덥지근해. 아, 참. 그럼 이제 나가서 때만 밀면 되네. 이게 바깥이 후덥지근한 사우나니까 집에 와서 때를 밀어야 되네. 아, 이게 또 순서가 그러네요. 예. 뭐든 우리 감사하면 또 네, 이렇게 유익이 되네요. 최정숙 사모님 오셨어요. 지금 호박과 가지 따서 찌개하고 나머지는 썰어서 말리고 있네요. 저도 인사드리고 삼촌들 병원 가면서 인사드려요. 아이고 삼촌들도 아픈 분들이 있을 테니 보내주신 감자 막 호박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프리지아님이 단장님 출첵 내일이 초복이라서 미리 닭백숙 부추 데쳐서 함께 싸먹고 이미 드신 거예요? 야 초복 전날 찹쌀과 녹두 듬뿍 넣은 닭죽 남편이랑 맛있게 먹고 들어왔어요. 야 닭죽 삼계탕 지금 그 아주 닭살 돋는 분도 계실 거예요. 힘들어서. 네. 네 진짜 삼계탕. 뭐 초복엔 많이 사람들 많이 가죠. 예. 자 오늘의 교회 예배 사역팀입니다. 씽씽씽 그리고 찬양인도자학교 믿음 따라갈 동안 여러분은 자 카톡 알리기 따라 쭉쭉 좀 더 좀 부족해요. 15%.

매치네요, 매치. 박철순란 믿음따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눅눅하지만이란 다섯 글자를 똑같이 쓰신 분이 이티님하고 하나의 나눔님이에요. 예, 눅눅한 날이죠, 진짜? 오늘 이렇게 습하고. 그래도 날이 조금 덜 덥다고 하셨습니다. 마운틴 사나님 운동 마치고 아침 겸 점심. 아점을 이제요? 와, 오후 출근하시는군요. 맛있게, 그래도 넉넉하게. 지금은 맛있겠다, 그죠? 이 시간에 운동하고 또 밥을 드시니. 뭐 그게 뭐라 그러죠? 시장이, 네,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있잖아요. 시장 전체를 먹었다며요? 뭐 그래가지고 동네 시장하고. 네, 세월 가면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나 혼자 먹고 있어. 네. 네, 더운 여름 건강하세요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9977번님 일부 마지막 곡 물어보셨는데 하나님의 위로라는 곡입니다. 위로. 네, 김석균 목사님 곡이고요. 정희님 저도 축복합니다. 응원하고. 행복이 머무는 자리님이 더위를 싹 날리는 데는 단장님 방송이 최고입니다. 아, 이걸 정부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는 정부가 좀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맞는데. 춤추는 그룹님이 저희는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라 주일뿐 미리 삼계탕 해 먹었네요 하셨어요. 야, 닭들을 순환 시대네요. 그죠? 근데 뭐죠? 토종 닭은 좀 질겨요. 그죠? 몸에 좋다고 하네요. 그 대신. 예, 오골계는 진짜 먹다 보면 뼈가, 예, 그 흑색, 예, 검정색이고. 그래도 이 정도 살아보니 뭐, 웬만한 건 다 먹어봤습니다. 다 먹어봤습니다. 예, 선교지 가서 이 거미도 먹어본 사람이 제가 거미 여섯 마리. 큰 거 꼬마가 와서 파는데 안 먹을 수가 없겠다 사주고 싶어서. 근데 제가 다 못 먹는데 저만. 예. 근데 식용 근데 먹어보니 새우 맛 새우 뭐라 아무튼 예 되게 맛있었어요. 고추장 양념 우리나라 고추장 양념 같이 해가지고 들고 와 꼬치를 들고 와서. 예.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다 사주거든요. 네, 잘 먹었습니다. 예. 고소하고. 친절한 미라씨님 매일 듣기만 하다 회원 가입하고 참여합니다. 늘 은혜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이런 열정과 도전. 예, 친절한 미라씨처럼 듣다가 아직도 글 한 번 못 남기시고 안 남기신 분들 기다려보겠습니다. 샵 7997 구질 97 그리고 만나 레인보 게시판이고요. 카톡 관리도 계속해주세요. 자, 은혜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준비했고요. 좋은 시샷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도 준비했고요. 다 신청곡이에요. 찬송가 밴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까지 듣고 올게요.

이거 같대.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그래요, 꽃이 아름답지만 사람은 더욱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노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더 넓은 가슴을 찾아내고 그리고 놀랍게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 중에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고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내가 슬플 때 더 슬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낸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노래 모든 내용에 있는 것 위에 있는 사람. 예,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교회에 있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평로 식구들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더욱 바깥에서 사는 곳에서 일터에서 아름답게 살아내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가 오늘 이 곡 어때요?

누가 뭐래도. 아이고 참 안치환. 제가 꿈과 음악사이 진행할 때 게스트로 여러 번 다녀가기도. 사람 참 좋아요. 네, 참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죠. 네. 올리브님이 남편분 많이 좋아하셨네요. 홍집사님이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사평도 식구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루인보 청취하며 20여 개월 동안 소통하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잘 버텨왔다고 하셔서 올리브님도 너무 수고하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준비해 놓을게요. 에베네셀님 허리 협착증 잘 치료받아야 되는데 정말 정말 저도 허리 협착이거든요. 전 뭐 다나에 가서 너무 잘 치료를 받아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합니다. 아, 아롱별님 좋은 정보 감사해요. 토종 딱 푹 끓이면 또 맛있군요. 푹 이게 중요하네. 은혜한 스프님 요즘은 입 조심 발 조심하려고 조심조심합니다. 맞아요. 말하는 거 참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새꿈님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 사평로를, 하나님 알아가는 것, 사평로를 살아간다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고. 아, 참 좋습니다. 클리오님이 오늘 첫 수업했대요. 교화도서관 책소리 교육센터에서 초등학교 친구들. 야, 이제 멋지게 이제 수업 잘 해내시고, 네네네, 정말 정말 아이들과 만남이 축복이 되길. 클리오님 축복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긴장 안 하셨나요? 행복하실 겁니다. 하나비님 많은 선교사님들 고 기도해 주셨고 서영 서우 아빠님도 항상 들으며 위로받는다고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분보로붐님이 어머니와 정동진에 가셨어요. 와, 엄마 모시고 휴가. 효녀봄. 효녀봄보로붐. 네. 아, 정동진에서 보트 타고 시원한 바람 쐬고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길 간절히. 아, 예수님 모르세요? 아, 진짜 딸의 가장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건데 되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꼭 이루실 겁니다. 오늘 카톡 알리기 4343-2472-2100-4738-3979-7232-3620분 예, 이렇게 카톡 알리기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다 됐네요. 손영진의 은혜로다가 오늘 끝곡이에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에도 네, 낭만도 좋지만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럼 사랑합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끝곡이에요. I love you.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중국에서는 이가 빠지거나 금이 간 찻잔과 접시가 환영을 받는데 오랜 전통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렇게 틈이 있어야 복이 들어온다네. 정인은 와인잔을 들며 서른이 되어가는 자신 역시 이 나간 자리가 하나도 생기는 접시와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가 나갔다고 함부로 버려지는 접시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이가 나가고 금이 갈수록 더욱 가치가 오르는 접시가 되고 싶다. 한설이 에세이집 29 늦었다고 하기엔 미안한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About Time을 보셨나요? 2013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고요. 러브 액츄얼리를 만든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21살이 된 팀이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남자들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랑도 찾고 실수도 고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 팀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시간을 따라 함께 여행하고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놀라운 여정을 최대한 즐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깨달은 건 과거를 고치는 것보다 오늘 이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장맛비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이 평범한 여름날 오후도 다시 오지 않는 특별한 시간이죠. 오늘 그 평범하지만 특별한 오후를 찬양으로 함께 채워보시겠어요? 오늘 첫 곡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성가이자 가수이자 작곡가인 안드레 크라우치 목사의 곡을 김기영

0: 방금 들으신 신곡은 찬양의 열매 앨범 중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안드레 크라우치곡 김기영 편곡의 나의 찬미를 이상길 코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강찬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마라나타님, 김선주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블루딱따구리님, 스마일님, 파리가제트님, 금강초롱님, 전야곱님, 추억님, 요셉과 다니엘님, 고윤희님, 이윤주님, 배고픈 고질라님.

몇 분자님, 진영님, 작은천사님, 제키리님, 바람내음님 오셨고요. 아, 0380번님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또 찬송가 가사 보내주셨습니다. 조셉님이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한 시간이지만 엑기스만으로 농축된 프로그램 같아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어요. 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폴라리스 님이 비는 안 오고 참 폭풍 전야라고 남겨주셨네요. 날씨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찬양 흐르는 동안에 여기 창밖을 내려다봤더니 비가 오나 봐요. 우산들을 쓰고 지나가고 계십니다. 블루딱따구리 님이 일산 바람 엄청 부네요. 비가 오려나 봅니다. 아스농부 님은 춘천은 갑자기 어두워지네요. 안전한 하루이시길요. 김숙희 님은 대프리카에서 함께합니다. 요즘 엄마가 꿈속에서 옛 추억거리를 실제처럼 얘기하셔서 황당해할 때가 많아요. 날씨 탓인지 더워서 그러신가요? 네. 잠을 요즘 정말 푹 자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더워서 자다 깨서 에어컨 틀고 또 추워지면 또 자다 깨서 버튼 또 송풍으로 바꾸고 이런 게 반복이다 보니 좀푹 자야 되는데 말이죠. 보혜사님이 어바웃 타임 영화 너무 좋아해서 매년 다시 봐요. 이번 여름에 한번 꺼내봐야겠어요. 하늘엔 먹구름이 잔뜩입니다. 오프닝 들으시면서 또 남겨주셨네요. 푸른동사님은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며 듣고 있고요. 태연님은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아직 안 온다고. 이모가 홍천에서 옥수수 보내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낮에 정신없어서 점심을 못 먹었더니 옥수수 생각하니까 군침이 돌아요. 저도 아직 올해 옥수수 못 먹어봤는데, 아, 옥수수의 계절이죠. 이럴 때또 많이 많이 먹어둬야죠. 신혜숙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김진아님은 계속 병원 다녀오신다고 내일도 병원 가야 된다고 머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는지 지난번에 또 입원을 좀 길게 하다가 퇴원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되네요. 사형제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진영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독일 교회의 대표적인 찬송가 그로서 고트 비르 로벤디히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영혼의 햇빛 예수님으로 번역돼 실려 있는 찬송이고요. 베를린 방송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노르웨이 시인 안드레스 바스포튼의 가사를 바탕으로 한 찬양 오 레바데 엘오 엘레스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 노르웨이 가수 잉게베르크 브라트란드와 에스펠린드의 듀엣으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가사 소개해드릴게요.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내 영혼이 지금 얻은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일 사는 것은 일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 사는 것은 삶 속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는 일. 사는 것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진실에 이르는 것. 사는 것은 모든 불의와 거짓을 무덤에 묻는 일. 사는 것은 바다처럼 하나님의 하늘을 비추는 일.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전하는 찬양이죠. 세곡 함께 만나보시죠.

독일의 찬송가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Grosse Gott, Wir loben dich. 영혼의 햇빛 예수님으로 번역돼 있죠. 베를린 방송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찬송가 성장.

나의 귀한 몸,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에 이어 오 레바데르 오 엘레스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 노르웨이 가수 잉게베르크 브라트란드와 에스펜 린드의 듀엣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90편 11절에서 1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해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시편 90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스코틀랜드 찬양 Morning Has Broken, 세인트 필립스 소년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시편 90편 종교교회 미가엘 찬양대 예배 찬양에 이어 조성은 곡 은혜 아니면을 자두와 피아워십의 듀엣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폴라리스 님이 어머나 전 지금 시골에서 가지고 온 옥수수 쪄서 먹고 있어요 하셨는데 옥수수 얘기 했더니 이렇게 또 타이밍 맞게 옥수수를 또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군요. 어여쁜 자유님은 전 초당 옥수수보다 토요일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찰옥수수가 더 맛있더군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삶아도 맛있는 찰옥수수 강추입니다. 저도 얼른 먹어야겠어요. 옥수수 얘기하시니까 진짜 저도 사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네마다 이 옥수수 맛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고향집에도 옥수수가 그 동네에 그곳에 수확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다 판다고 하자마자 이제 거기 전화를 하느라고 다들 그렇더라고요. 하종님이 비 내리기 시작합니다. 목욕시키면 3일을 못 가는 애마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쿠 또 예보를 보시고 목욕을 시키셨어야 됐는데 저는 예전에 오전에 세차를 했는데 오후에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참 그 세차비면 그냥 커피를 마실 걸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진영님이 저 휴가 중이지만 좀 전에 집 들어왔어요. 맛있는 먹방 하면서요. 늘 먼 길을 다녀서 체력 회복 위해 휴가 집콕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휴가 또 잘 보내세요. 사영재맘님이 오늘 친구 사모님 김은진 사모님 생일이라고 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만나자고요 하시면서 축복의 사람 남겨주셨어요. 지금 들려드려요.

정령이 오셨네. 희성열의 기타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의 주인공 팀은 결국 시간 여행을 포기합니다. 과거를 고치는 대신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을 선택했죠. 매일을 마치 내가 의도적으로 이 하루로 돌아온 것처럼 살려고 한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능력을 내려놓은 겁니다. 과거를 고치는 것보다 지금 이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 이 하루뿐입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선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은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성경에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비유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표현이 좀 애매해서 헤매게 되는 말씀. 오늘 올포원에 그 말씀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해석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1: 뭔가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리를 잘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2: 그렇다면 또 이제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 흰 비둘기처럼 약간 순진무구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1: 비둘기다. 비둘기다.
3: 근데 이 뱀이랑 비둘기가 아무리 좀 달라도 예수님께서 상반된 의미로 말씀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4: 아, 저요? 네. 아니, 그냥 이거 목사님, 이거를 그냥 지혜롭고 순결하라 그러면 되시는데 왜 뱀처럼, 왜 비둘기처럼 이걸 왜 붙이셨을까?
2: 맞아.
4: 저 개인적으로 저는 뱀이랑 비둘기를 별로 안
1: 좋아해서.
4: 네, 안 좋아, 안 친하고.
1: 그러니까 우리가
4: 아, 뱀 띠세요? 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혜와 순결이 좀 다른 개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
5: 그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그 비유가 대칭적입니다. 뱀, 비둘기, 넓은 문, 좁은 문, 알곡, 가라지,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새 부대, 낡은 부대, 또 양과 이리, 또 큰아들, 둘째 아들, 또 세리, 바리새인. 그래서 이 경우도 대칭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비둘기가 되라, 뱀이 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지금 골자는 지혜롭고

0: 순결해라. 순결하고 지혜로워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얘기인데, 그 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게 뱀이래요.
1: 어, 그래요.
0: 그 사람으로는 IQ가 높답니다. 그리고 또 순결을 말하면은 짐승 가운데 가장 비둘기래요. 그래서 그 뱀들아 비둘기들은 아니고 뱀처럼 비둘기처럼 뱀같이 비둘기같이 그 지혜와 순결을 대칭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2: 네. 하신 말씀에 더해서 우리가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래서 뱀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쁘다 그러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 확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들었을 때 공감이 바로 가잖아요. 이제 그런 공감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성경 속에서 뭐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오신다든가, 뭐 노아의 방주도 비둘기가 뭐 입을 물고 온다든가, 뭐 에덴에서 교활한 짐승으로 뱀이 등장한다든가, 그런 공유된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머리에 아까 이론처럼 그거 빼고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남죠. 그래서 잘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3: 쉽게 얘기하면 요즘 모델이네, 모델.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CF의 모델처럼.
2: 네, 그렇죠.
4: 예.
5: 일단 순서대로 답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앞에서 너무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이리 속에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의 그 실존의 현장,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걸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두 개의 세상에서 사는 존재인 거죠. 뱀,
4: 네.
5: 그리고 비둘기. 그래서 뱀, 우리는 오늘 그 두 개의 세상에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거죠.
4: 네. 뱀과 비둘기, 지혜와 순결. 목사님들이 잠깐만 얘기해 주셨는데도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설교를 더 들어보고 또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목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올 본 가정 여러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보내시면서 파송하신 기사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천국을 전파하라.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네가 머무는 곳에 평안을 빌어라. 이런 당부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보내시는 현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사실 양은 온순한 동물의 대표입니다. 짐승 가운데 가장 온순한 동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양도 싸워요. 그 피 터지게 싸우진 않습니다. 두 마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싸운대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지? 를 모른대요. 그게 양이에요. 다른 동물은 그러지 않거든요. 물어뜯고 할퀴고 피를 먹고 그러는데 양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양이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이고 또 신약으로 건너면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리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피를 먹습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은 바로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세상과 같다.

0: 이제 거리로 갈 때 지혜롭고 순결해라.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둘기와 그 뱀 얘기를 하신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말씀드린 대로 뱀이 되라는 아니잖아요. 뱀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혜의 짐승입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옛 뱀, 큰 용, 마귀 사탄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혜롭게란 말의 뜻은 예민하다, 예리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뱀은 귀가 없대요. 근데 세포 조직으로 사물을 확인하고 위기를 확인하고 대처를 한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뱀 같은 세상과 대적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노아 홍수 때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한 게 비둘기고요. 또 구약에서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건데요, 비둘기도 타락한 비둘기가 있어요. 그 옛날 저희 교회에 처마가 있었는데,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그 새끼를 낳고, 근데 가을이면 강남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봄이면 또 와요. 그 제비인지 딴 제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와요. 그 짐작 큰데 그 와 있던 제비가 얘기를 한 것 같아. 야, 동부 중동 가면 충신교가 있다. 거기 박목사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로 가라. 그래 왔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비둘기 두 마리가 제비집을 허는 거예요. 아. 공격을 해요. 나 별 비둘기 다 났어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제비가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안 와요. 그 다음에. 아. 나쁜 비둘기 봤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선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선하지. 뱀도 비둘기도 똑같아요.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말을 합성하면은 지혜로운 순결, 순결한 지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칠고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나 뱀처럼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 순결과 비둘기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니까 꼼수 부리지 말고 지혜롭되 순결한 지혜, 순결하되 바보 순결 말고 지혜로운 순결, 이 양자를 합성하면은 멋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또 멋진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 순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만은 지혜와 순결, 순결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잘 대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박힐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그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이 구절을 그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비둘기가, 뱀이 뒤에서 딱 있고 비둘기가 앞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좀 놀란 건 뭐냐면요, 비둘기의 그 포스예요. 정말 힘이 있어요, 비둘기도.

약하게 보이지 않는 비둘기가 전혀 이제 그 그림에 되게 인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지금 언급된 것처럼 이 문맥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문맥에서 이 얘기를 했나.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양을 이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전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뱀 싫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지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네,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난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전략을 주셨다는 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전략의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아,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첫 번째는 불필요하게 빌미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싹 피해 가실 때도 있고요. 참 유명한 게 히브리 산파 얘기예요. 바로가 남자아이여든 죽이고 여자아이여든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없죠. 지혜롭게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해요. 순교하는 거죠, 뭐. 그죠? 그 자리에서. 그럼 순교하면 그들은 멋있지만 다른 산파들이 그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순교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에요. 살아남아서 아이를 살리는 것도 최선이에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는데요. 그 히브리 여인이 워낙 건강해갖고 가니까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바로를 요리해 가면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바로 앞에서 전략을 썼다는 거 우리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뱀을 싫어해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뱀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뱀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집요하고 조심하고 관찰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지만 목표를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뱀이 지나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싹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위험, 도전, 우리를 향한 음모 모든 게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서 너희는 그거보다 더 집요하고 관찰하고 조심해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도 주신 비유예요. 옳지 못한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이 재산관리인이 옳지 못한 재산관리인이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오히려 이 부정한 재산관리인이에요. 그래도 칭찬했어요. 뭐냐면 지혜롭게 한 거는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 처리 방식이 빛의 아이들 너희들 크리스천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 지혜는 제발 세상 사람에게라도 배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건데 두 개를 구분하고 싶어요. 순결하다와 순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순진하는 거는 뭐 순박하고 순수하다 좋아요. 아 순진하네. 그렇지만 또 다른 뜻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수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순진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순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순결하다는 거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 미련하다는 단어가 순결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악한 거에는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지는 뭐냐면 이것 뭐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러면 우리는 악한 거에 순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결이라는 건 순도, 포도주에 물을 안 탄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순도를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 충성심을 지키는 거죠. 악에 가담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 의미가 순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5절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진

0: 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오히려 세상에서 그들의 빛들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이것이 상당히 적극적 의미를 나타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봐요.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봐요. 이게 큰일이죠. 근데 그거를 휘두르셨을 때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예수님은 순결하셨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그런 일을 못합니다.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치여지고 저 사람이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가는 게 순수한 사람,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악에 대항할 정도로 순결하되 그 악한테 먹히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 위에 지혜롭게 그 히브리 산파처럼 위기를 모면하고 목표가 있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어쨌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멋진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추한 세상 속에서 정말 눈앞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새겨듣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거를 내재화시키고 습관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예,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두 분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액션과 애티튜드에 대한 액션과 애티튜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양을 보냄 같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수퍼 양이에요. 이 이리들 속에서 생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수퍼 울트라 짱 양인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게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선배님, 슈퍼 울트라 짱 양 다니엘 선배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에도 드러났듯이 우리는 이중국적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리 속에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리와 양은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속에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뱀같이 바벨론에서 지혜롭게 산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도우셔서 그 땅에서 재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도 못하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데 여러 총리 대신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왕이 아니라 여러 왕을 섬기는 뱀같이 지혜로웠던 거죠.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성공한 그 방법, 삶의 방식은 바벨론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뱀의 지혜로 산 거죠. 뱀의 액션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0: 그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방법, 비결은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의 방식이었지만 라이프스타일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 다시 말하면 에리티오 태도는 철저하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존 전략, 그리고 작전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모든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실력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1: 아멘.
0: 그 승리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승리는 내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자로 삼으셨는데, 분명히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신 그 명령 잘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명령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0: 아멘.
2: 역시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뭔가 좀 뻥 뚫린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봤어야 되는 건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들으니까 정말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1: 네. 이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양처럼 연약한
3: 그래서 아들이 셋을 낳으셨나요?
1: 이게 뱀처럼 지혜롭지 않고는 이거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쵸. 많이 했고요. 예수님이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3: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 간교한 뱀과 지혜는 생각을 해도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아서 뱀하면 사탄이고 지혜하면 부엉이 박사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뱀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었을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랑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뱀 어떤 인식이 있어서 뱀에다가 예수님이 비유하셨는지 사실은 추정을 해보건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인들이 내 식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어떤 뭐 뱀이나 이제 비둘기 비유하셨으니까 조금 더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 까닭이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
4: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뱀도 피조물이고 비둘기도 피조물이고 또 뱀, 비둘기 다 공존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사는 세상

0: 선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뱀은 혐오 동물이죠. 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혜롭고, 아니 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는 얼마나 지혜로워요. 당시 아담 하와의 지혜보다 탁월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구약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뱀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화를 무너뜨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잘 들어봐라. 이 뱀이라는 놈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아담 화를 무너뜨렸다. 우리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뱀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뜻으로 뱀을 그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요. 난 중요한 거는 뱀은 사탄은 아닙니다. 뱀적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은 따로 있고,
1: 그렇죠.
0: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2: 맞아요. 뱀이 좀 억울해요.
0: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지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아마 뱀이 목숨 걸고 사탄의 요구를 거절했더라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솔깃했거든요. 이게 솔깃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마귀의 꿈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건 자기 몫이에요. 뭐 상황이 어째서, 뭐 그때 형편이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막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생각을 합니다.
3: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정경적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뭐 한국 문화, 뭐 미국 문화 그게 아니라 정경적 문맥에서 보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아니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간교했죠. 인간을, 첫 인간을 타락시킬 만큼,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사실은. 그리고 이부도 나 속았다고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된 거죠. 또 하나, 비둘기는 그럼 뭐냐? 뭐, 비둘기 노아도 있지만, 사실은 정결한 짐승 중에 하나죠. 제사 때 바치는. 그리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뭐 집비둘기 들에 가서 잡아와요. 뭐, 양 그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한 짐승으로 바치는 것 중에 대명사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오기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경적 문맥에서 쉽게 가져오신 거고요. 또 지금 그 중동에 가보면 이집트 같은 데는 비둘기를 키워요. 그 비둘기 키우는데 되게 많습니다. 가다 보면 뭐가 저기 뭐야 그러면 비둘기 집이 쫙 있어갖고요. 그거 요리해줘요. 굉장히 좋은 잘 대접하는 요리가 비둘기 요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보다는 친숙하죠. 우리는 뭐죠? 까치? 뭐 우리는 맨날 깍깍대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텐 그렇지만 또 그 문화적인 배경도 있겠죠.
2: 일단은 아까 그 윤성 전사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은 무엇이었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2022년에는 되게 이상하게 해석됐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유해 동물입니다.
1: 네, 닭불기.
2: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을 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으로 그 복음을 가렸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사, 뱀이라는 건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0: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순결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요. 임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느냐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얘기를 그 제자들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세상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제자들 양인 제자들을 보내는 세상이 일이잖아요 제자들은 비둘기인 거죠. 그런데 그 비둘기를 뱀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뱀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뱀 세상에서는 뱀의 지혜로 살아라. 액션. 그러나 그 속에 살면서도 너희가 비둘기라는 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Mind, attitude.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요새는 다 그래요. 옛날에는 나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세상 일 안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전쟁터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연예인으로 네. 혹은 뭐 찬양사역자로 가수로 예, 아나운서로 네. 저는 우리 CBS가 이 CBS TV라고 하는 그 이 도구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뱀처럼 지혜로운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 TV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뱀과 비둘기의 세상을 이해하면 아마 이 비유가 잘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1: 뱀에게 지혜를 배워서 어떻게 쓸 것인지 목적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걸 시사할까 좀 더 깊이 좀 파고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법을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탈
2: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뱀같이 간교하게 스스로를 지키면서 사랑하라고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뱀같이 간교하게가 아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를 이제 지혜와 간교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박태남 목사님.
0: 거기에 비둘기의 순결함이 필요한 거죠. 아주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신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목회자가 목회에 게을러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그릇이 있으니까 너는 이만한 목회를 해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뜻대로 그만큼 하는 건 그건 성공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런데 게을러서 만약에 목회를 잘 못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 못 버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4: 그렇죠.
0: 그죠? 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릇 안에서. 항상 그게 전제가 돼야 되죠. 내가 뭐 애쓴다고 무조건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지.
4: 맞습니다.
0: 다시 말씀드리면 그 뱀 같은 지혜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했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다니엘과 같이 공부했던 그 나라의 다른 젊은 학생들보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훨씬 더 지혜롭게 하셨어요. 지혜롭게 하셔서 주신 게 뭔가요? 그들의 문화를 더 빨리 취득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나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모든 것의 지식에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 앞서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으니까 뭐 방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니엘의 사명이 그거였으니까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중심이 뭐였냐면 바로 비둘기의 순결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움과 간교함을 갈라놓는 가장 중심적인 그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면 중심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비둘기의 순결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것을 살지만 치졸하고 유치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면서 그게 간교함이잖아요. 이익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버드로 사도의

0: 얘기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저는 비둘기의 순결함은 바로 그 중심이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내성. 저는 그걸 또 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
1: 좋은 말.
2: 이 세상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배워야 될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 콕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3: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순결한 결정이었다 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고요. 또 그런 마음은, 그런 지혜와 순결함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저는, 이제 엄마니까, 그게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그거는 우리가 다 정말 최고로 순결할 때일 것 같아요. 그죠? 그 반대의 마음을 먹는 부모는 없으니까. 근데 끊임없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때 한 번 지혜 있으면 끝까지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짜내고, 부부가 의논하고 짜내고 짜내고 짜내야 되는 게 지혜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부모가 됐을 때는 정말 지혜를 공략하라. 그렇죠? 그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짜내고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할까 하고.
5: 예. 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박 목사님은 지혜롭고 순결하십니까? 단답을 하려면 아니요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66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56년 됐거든요.
1: 이야.
5: 근데 그 왜 아니요 라고 답을 해야 되냐면은, 그 첫째는 아담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불순해요. 그 죄성이 유전이 됐잖아요.
1: 맞아.
5: 물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하나 이유는 내 안에 잠재된 죄성 때문에. 나만 그러냐?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파는 내가 있고, 세상 법을 따라 살고 파는 내가 있다. 이 둘이 싸운다. 그리고 답을 안 해. 답했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길이 있긴 있어요. 지혜와 순결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간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나는 순결하다, 나는 지혜롭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순결은 진행형이고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날은 될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신령한 분 부활했을 때, 하나님 내에 들어갔을 때, 지혜와 순결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순수성, 진정성, 순수한 지혜가 절대적 가치라고 봐요. 그리고 꼼수는 타락한 지혜고, 타락한 지혜는 남을 속이고, 해를 주고, 무너뜨리고, 뱀처럼. 그 타락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야 할 지혜는 그 뱀에 닮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 야고보가 말하는 구하라, 지혜를 주시리라.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순수한 분이 어디 있었겠어요.

0: 순결한 어린 양이니까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보죠.
1: 이 세상에 발 담고 살아가는 그 누구가 나는 정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이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겠다. 오늘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예, 뱀같이 민첩하게 발 딛고 서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고 두려움 없이 간다면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2: 아멘.
1: 자, 성경을 읽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질문들이 생기실 텐데요. 그럴 때 시청자 질문 타임, 요 코너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을까요?
3: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예도연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라고 하셨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고마움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도움의 손길을 도리어 본인들의 권력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론 적반하장인 경우도 있어요. 거짓 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4: 맞아.
3: 그런 경우를 겪고 나면 힘이 빠지고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나누어야 하는지, 그들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 당연히.
0: 뭐 저분만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제 목회자인 제 목사 입장에서도 얄밉고 좀 어디 안 가나.
4: 그런 분 있으세요?
0: 이건 비밀이에요.
4: 비밀이에요.
0: 비밀이시네. 그런데 그때마다 발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다 마음에 들까? 저 사람을 돕고 싶을까? 다 쓰러 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남을 돕는다, 남을 뭐 사랑한다는 게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십자가 아니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최종적 목표, 삶의 등식은 십자가 생각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용서받았다. 나도 몹쓸 놈인데 용서받았다. 지금도 사랑받고 살고 있다. 그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힘들 거예요.
1: 자,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과 고민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좀 붙잡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할 텐데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목사님들부터. 네.
0: 저는 균형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결과 지혜, 지혜와 순결은 동시적이라야 되고 또 함께라야 합니다. 이게 분리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치 시소가 중심을 잡고 오르락 내려가는 것처럼 중심을 딱 잡고 예수님으로 잡고 그리고 지혜롭고 순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저도 비슷한데요. Either or가 아니고 영어로 both and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면 안 되고 양쪽을 다 해야 된다.
6: 저는 오늘날 기도. 사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뵐 때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꿈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주님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주십시오.
1: 네.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신 표정이에요.
4: 맞아요.
1: 정리 궁금하네요.
4: 제일 신기하게 녹화하기 전에 저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확 닥쳤어요.

0: 썼었는데 저한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원트가 아니라 머스트. 너무 원하지만 진짜 해야 한다.
1: 저는 ING다. 진행형이다.
0: 부럽다.
2: 다 우리 영어로 막.
3: 그러니까. 그 청장님 때문이에요.

0: 이 비둘기의 순결함을 잃지 말자. 아,
1: 와. 하나이셨구나.
2: 이 정도 지혜면 바로 지금 여기서 파송해도 될 것 같은데요.
3: 가까요. 뱀,
2: 비둘기 다 접수한 믿음의 사람들답게 오늘 힘차게 끝인사 외쳐보죠.
4: 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순결로 당당하게
0: 하나 되는 시간.
5: 올포 원.
0: 예. 예.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0: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은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으로부터 여러분을 피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며 우직하게 사세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렸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만남이 다가온다거나 또 여행을 앞두고 살짝 들뜬 마음으로 가방을 쌀 때 주문했던 택배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등등등등 이게 뭔가를 기다릴 때가 있죠. 이런 기다림의 공통점. 기다리는 대상이 소중할수록 그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설렘이 된다. 근데 너무 기다리면 이제 현기증 나기도 하죠, 가끔. 예. 혹시 요즘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있으실까요? 모처럼 온 가족이 떠나는 여름 휴가 앞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여름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또 이번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다리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를 기다리는 것도 참 감사한 일 같다 싶은데, 그 기다림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그렇죠? 또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니까요. 모쪼록 설렘 가득한 기다림 하나 품고 오늘도 잘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포스의 속삭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좀 비가 와가지고 간밤에 사실 열대야이긴 했어요. 너무 더웠는데 새벽에는 조금 이렇게 촉촉한 빗소리를 들으면서 좀 잘 자고 그렇게 또 일어나게 됐는데 고인숙님 샬롬 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랍니다. 라고, 부럽다. 와,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의 이제, 예, 휴가가 주어졌는데, 예, 야무지게 잘 계획 짜셔서 잘 보내세요. 닉네임 오소리님은 저는 우리 며느리 태의 열매를 설렘으로 기도하며 기다려봅니다. 주여 응답해 주소서라고 남기셨어요. 예, 그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예. 또 때가 되면, 예, 그분의 때에 주시겠죠. 예. 그리고 그 아시죠? 너무 며느리한테, 예, 그 은근한 압박 이런 거는 조금, 예,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압박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기도하면서 천천히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찬양님, 설레는 기다림이라. 저는 다음 주 2박 3일 30년 베프랑 양양 여행 떠납니다. 저 54세인데 어제 갑자기 계획된 여행이라 더 막 설레고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잘 먹고 잘 놀다 올 거예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잘 먹고 잘 놀다 이거죠 뭐. 여행은 식도락이고, 아, 동해 쪽으로 또 양양 바다 보러 가시는군요. 아, 양양도 너무 좋죠. 삼척, 양양, 뭐 고성 이쪽 라인, 주문진, 아, 너무 좋지. 사실 뭐 여행은 차근차근 꼼꼼히 준비해서 떠나는 것도 좋지만

번개, 이렇게 즉흥적으로 급 떠나는 여행, 아 이게 또 이게 좋거든. 근데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챙길 게 많죠. 준비도 뭐 해야겠지만 국내 여행은 또 이렇게 급 떠나는 번개 이런 게 또 국내 여행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동해 쪽은 늘 오라요. 언제나 좋습니다. 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는 무엇일수록 그걸 기다리는 게 좀 힘들 수 있는데 설렘이 있잖아요. 여러분께 어떤 게 요즘 그런 대상인지 무엇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뭐 휴가도 끝났고 여름휴가도 이제 없고 아 기다리는 거 하나 있다. 나도 하나 있다. 그 저희 CBS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님 그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초대장을 받아서 그날 가게 됐어요. 7월 30일인가? 예. 사실 전 무슨 클래식 공연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 예. 대학생 때 교양 과목으로 이제 음악의 이해 이런 걸 들으면 공연 갔다 와서 레포트 제출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간 거 외에는 제가 정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가는 거는 좀 드물었는데 아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돼요. 조성진님의 피아노 연주. 제가 뭐 클래식은 문외한이긴 하지만 가끔 찾아서 듣는 데니까요.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뭐 드뷔시의 달빛이라든지 맞나? 맞아요? 아 뭐 있어 뭐 예 그 쇼팽의 그 있죠. 아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피아노 연주곡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있었구나. 네, 기다리는 거.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으면 그 또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예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혹시 떠오르시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예, 오늘도 예, 또 생각하면서 이 하루 잘 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뭐 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샬씨 가족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떤지도 전해주시고요. 지금 서울 방송국 주변은 잔뜩 흐렸다가 첫 곡 듣고 얘기 나누는 동안 지금 해가 조금 보입니다. 예. 별사랑맘 1040님 가족여행으로 제주도 가려고 지금 대구공항으로 가는 길. 제주도 날씨 상황 현재 어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날씨가 좋기를 바라요. 아 그치 또 여행 때는 날씨가 절반 이상이죠. 아, 절반 이상입니다.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듣는데요. 시아시은 사랑한다 하트 남겨줬습니다. 아, 시아시은이도 얼마나 고대하고 설레고 막 기다렸을까. 사진도 잘 찍고 오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풍경들 또 마음속에 눈속에도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님 초딩 재우가 엄청 기다렸어요. 아저씨 언제 오냐고. 속초 아이 잘 탔냐고. 속초 아이를 타려고 딱 갔는데 거기 속초 아이 바로 앞에 있는 칼국수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아 그냥 눈으로만 보고 타지는 못했네. 아, 거기 무슨 재면 칼국수 아 뭐 아무튼 칼국수집에서 속초 아이를 봤어요. 되게 이쁘더라. 밤에 그 숙소에서도 보였는데 너무 그 막 불빛 조명 이런 걸 예쁘게 장식해놔가지고 밤에 막 타고 싶던데요. 재우야 고마워. 아저씨 잘 다녀왔어. 예. 자기는 축구 잡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사연 쓰래요. 아 이거 무슨 월간지 축구 잡지 이런 걸 구독하나 보네요. 아, 이거 너무 너무 기다려지지. 이거 진짜 나 생각났어. 와 저는 소년중앙 지금은 폐간된 소년중앙이라는 잡지를 저 이제 봤었어요. 저 초등학생 때 초딩

때 너무 재미, 너무 재미. 지금처럼 무슨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TV가 뭐 하루 종일 나옵니까? 안 그랬거든요. 만화도 그때는 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만 나오고, 그러니까 볼 게 없고 어린이들은. 예,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 그냥 밖에서 그냥 다방구하고 뭐 자치기 하고 놀고. 소년중앙이면 최고였죠. 한 막 아껴서 봤던 그 마음 아세요 혹시? 아껴서 봅니다 진짜. 옛날 생각나네. 축구 잡지 오늘 잘 좀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 쇼팽의 녹턴. 아, 고맙습니다. 이거 쇼팽의 녹턴도 레파토리에 그날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까문제님 고맙습니다. 참여 고지 했죠? 했어. 참여 고지도 했어. 예. 그래요. 문자 또 레인보우 열려 있다는 거. 이 곡만 들으면 저는 또 여름의 어떤 설렘? 이런 게 이렇게 응축돼서 이 곡에 담긴 것 같아요. 이 곡 정말 전 여름에 좋아합니다. 러빔, 여름이 와도.

주나와 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들었고요. 앞서 위러브 피처링 아넌딜라이트의 흘러흘러 러빔 여름이 와도 아 너무 좋다. 아 여름에 약간 뭐 제철 과일 먹는 것처럼 약간 그 어울리는 메시지의 곡을 듣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시즌송이라고 하죠. 겨울에는 이제 성탄절 다가오면 캐롤 듣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여름 시즌에 딱히 어울리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예. 여름에 더 많이 선곡하게 되는 그런 곡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푸르른 날님께서 파도 소리를 들으니 이제 7월 말에 계획한 강릉 가족여행 생각에 설레요. 근데 모래 묻는 게 싫다는 남편이지만 또 물놀이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해수욕장은 필수 코스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조금만 내려놓으면 모래 묻는 거 잠깐이에요. 예, 어차피 한번 묻으면 마지막에 털면 끝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재밌지. 이번에 저 속초 가서도 저희 3학년 우리 딩초 초딩 아들은 그 모래놀이 하겠다고 다이땡 가가지고 산 거예요. 그 있잖아요. 모래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는 거 그런 블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야무지게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면 또 그 표정 보는 부모님은 또 행복한 거죠. 같이 몸으로 놀아주는 이번 또 강릉 가족여행 일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김진숙님께서 제주도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날씨는 더워요. 비는 산간 쪽은 오는진 몰라도 해변은 비가 안 옵니다. 라고 지금 제주도 여행 떠나시는 분 날씨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바람은 많이 분다. 그리고 덥다. 예,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진짜 뭐 워낙 변화무쌍한 예, 또 날씨를 보여주니까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래요. 예. 설레는 거요. 저 컴공 시작했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어요. 아 컴퓨터 공부? 제 나이 이제 6학년 8반입니다. 아 그렇군요. 6학년 8반 6호선 8번 출구 예. 응원 부탁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컴퓨터 그 바다에 또 풍덩 몸을 던지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해야죠. 인터넷 쇼핑, 인쇼. 예. 내가 좀 필요했던 물품 인터넷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예, 착 최저가 살피신 다음에 쿠폰 사용해서 야무지게 쇼핑 탁 하면은 아 여러분 또 너무 좋죠. 0815번으로 야구에 빠진 아들과 이번 휴가는 대구로 야구 보러 갑니다. 아, 라이온즈 팬이신가요? 홈경기 보며 응원할 생각. 아 맞네. 우리 삼성 라이온. 전반기를 1등으로 끝내서 진짜 좀 부럽다. 응원가도 열심히 외우고 있답니다. 너무 설레요. 기대가 됩니다.

세 경기 모두 티켓팅도 성공할 수 있기를이라고 남기셨는데, 거기 라팍이죠? 라이온즈 파크. 지금 아마 1위 팀이라서 지금 뭐 티켓팅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세 경기 다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예. 잘 티켓팅부터 하고 멋진 경기도 보시면서 스트레스 싹 날리시길 바랍니다. 대구는 8회에 그 응원하죠. 엘도라도. 그것도 되게 웅장하고 좋던데. 예스 로드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다방구 오랜만에 듣네요라고 남기셨고, 그쵸? 저도 잊고 있었던 단어인데 아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4275번으로 처음 들어와요. 톡톡 튀는 방송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0005번님, 훈디 웰컴백. 뒷부근 아니고요. 사실 어제 너무 반가워하면 훈디 버릇 나빠질까봐 라고 하루 늦게 반가워함. 아니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루. 예. 고맙습니다. 이제 추석 때까지 훈디 소처럼 일하기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유 그럼요. 예. 누렁소처럼 열심히 또 달리고 있습니다. 밭 갈아야죠. 우리 조이님께서 17일부터 19일 있을 수련회 기다리며 준비하다 보니 벌써, 와, 이번 주네요. 맞, 17일, 그러네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네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 참된 안식을 맛보는 시간 될수 있기를. 또 여름 수련회가 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름 수련회. 어떻게 보면 나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잠깐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그런 시간이 며칠 없잖아요. 잘 다녀오시고, 하나님, 예, 사랑한다는 고백도 많이 하고 오시고, 예, 화이팅! 예, 잘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한나님께서, 역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여름 성경 학교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쌤들. 옹기장이 40주년 콘서트 유튜브로 봤는데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신청할게요. 라고 합니다. 이런 게 올라왔어요? 무조건 봐야지. 40년 넘게, CCM 씬이 복음성가에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정말 옹기장이는 무조건, 예, 정말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예, 응원해줘야 돼요. 진짜. 옹기장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듣고요. 우리 수련회 사연 주셨으니 구자옥의 수련회 가요 이 곡도 이어집니다.

0: 아, 접수 안 하냐, 이.
1: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갇힌 자를 부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댓글 주신 분 계시고요. 아, 두란노 경배와 찬양. 아, 추억의 찬양팀. 7692번님은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녹음할 예배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 어? 현장에 계셨어요. 다 와서 찬양이 할 때. 와,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데 몸이 좀, 예, 몸 찬양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내 모습 그대로 예뻐해 주시리라 믿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럼요. 그분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와, 그 거의 매년 음반이 발표가 됐었죠. 전하세 예수는. 예. 20몇 집까지 갔나요? 10몇 집까지 갔나요? 저도 꾸준하게 그 발표하면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곤 했었는데, 아, 또 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그 예배 실황 녹음할 때 있었어요. 인도자분이셨나? 저희 오늘 예배는 실황이 녹음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더 적극적인 어떤 환호성과 또 박수를 부탁드림, 이렇게 좀 이렇게 주문해 주셨던 기억도 좀 납니다. 예. 아, 옛날 생각나네. 1부 마지막 곡은 아가퍼 워십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무엇을 보려 하느냐? 보고 싶은 것을 보거라.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럼 외면하거라. 다만 기억하거라. 내가 외면한 그곳을 위해 기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나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0: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소서. 어제까지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직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런 하루를 살기 위해 나의 의지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먼저 채우게 하소서. 인간의 의로만 다져지는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로 다져지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최인혁 박종호의 위로하여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닉네임 오렌지님께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네요. 저 또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자 각오를 다집니다. 준비 완료됐고요. 고객님들의 노크를 기다려요. 라고 남기셨고. 산골 안학래님은 저도 출첵 남겨요. 반갑지 않은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도 잘 이겨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렇죠. 지금 그 여름이지만 냉방병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에어컨 찬바람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 관리 잘 하시고요. 해주로님은 우리 손자가 수련을 가요 이 찬양 한 번 듣고는 이 곡을 따라 부르는 거 있죠. 띠띠 빵빵 띠띠 빵빵. 예. 제목을 몰라서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답답했는데 훈디한테 딱 물어보려고 하던 차에 이 곡이 나오다니. 이 곡이 나오네. 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예. 굉장히 흥겹죠. 수련회 가요라는 구자홍 목사님의 음원이었습니다. 수현님은 훈디 작가님 샤시 가족분들 전 아침부터 열을 냈더니만 땀이 주룩주룩. 우리 막둥이가 최근에 산 구두와 젤리 슈즈를 한 짝씩 신는다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신키고 있는데 계속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얼른 지금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땀은 나고 아니라고 하니 열불나고. 결국 그 아이는 왼발 오른발을 짝짝이로 신고는 괄호 열고 그래도 컬러는 핑크로 통일이 됐답니다. 아 색깔 구두랑 젤리슈랑 다 핑크 색깔이에요. 흡족해하며 어린이집 버스를 탔네요. 아휴 부끄러움은 엄마 몫이 전혀요. 예. 엄마가 그렇게 신격했어요. 아이가 주장하니까. 선생님들 다 압니다. 예.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네 했더니 둘째가 엄마 이따 하원할 때 찍어요. 예, 이따 하원할 때 찍으려고요. 등원 모습과는 좀 다르겠지만요.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뭐 신발 요 정도 본인이 원하는 거. 예. 본인의 어떤 이것도 취향이 반영된 거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신으라고 해도 안 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어린이집 가면 실내에서는 신발 벗으니까. 요 정도는 뭐 애교로 또 우리가 또 봐줄 수 있고.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예. 그래, 아. 그치. 여름에 막 덥게 엄청 더운 그 코트 입고 간다고 하지 않는 게 어디예요. 신발 요 정도는 그냥 귀여움으로 봐줘야 되죠. 예. 또 사진 찍고, 예, 이것도 잘 또 저장해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아찜님, 오늘도 덥겠죠? 하셨는데, 그쵸. 예.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해요. 오늘과 내일 비가 오는데, 그래도 이 여름 무더위가 완전히 예, 이렇게 식히진 않는다고 합니다. 더워요, 더워. 엘리아 님도 어제 너무 더워서 에어컨 처음으로 틀고 잤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예. 이제는 틀어줘야 돼요. 예.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해서 이게 참 몸이 힘듭니다.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에도 어떤 컨디션에 영향을 또 주니까 예. 적당한 온도로 설정해서 약한 바람으로 틀고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날을 위해서도 그렇죠? 장하니 브라이언 김 All About You

이경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접속곡이었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이 작은 나의 빛 그리고 장하니 브라이언 김 All About You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출첵 남깁니다. 여기도 엄청 덥네요. 우리 봄보로봄님도 와주셨고 예, 오늘의 일정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휴가지에서. 아 우리 아까 우리 수현님의 우리 아이 예, 신발 짝짝이 신고 간 사연에 많은 분들이

귀여운 막둥이네요. 밀리 유누맘님께서는 저희 아이는 유치원 3년 내내 신발이 아닌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다녔습니다. 패셔니스타 같고 좋잖아요. 뭐 누가 알까요? 나중에 GD 같은 멋쟁이가 될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범인들은 이해 못하는 그 특별한 어떤 패션 어떤 감각, 센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수현님의 그 아이도 그게 지금은 좀 이상한데 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패션이라는 게 패션 알못인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범사의 감사님도 맞아요. 아이가 개성이 뚜렷하네요. 우리 아이들도 컬러풀하게 자유롭게 옷 많이 입혔어요. 그때 해보지 뭐 언제 하겠어요? 제철 옷만 입도록 다 치우셔야 합니다. 그죠?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약간 긴 팔 또 겨울 옷들은 좀 넣어두 치워놓는 게 좀 좋겠죠. 범사의 감사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진이920님도 출첵하셨고 우리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배용호의 감사 여러분이 신청하셨어요.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을 마을의 열린 공간으로 내어드리다 보니 뜻밖의 감동을 종종 마주합니다. 한 번은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이 열렸는데 앙코르 곡으로 버터플라이가 흐르자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며 거침없이 떼창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온전한 해방감을 누리며 환호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 뭉클했습니다. 어떤 분 말처럼 음악은 진정 메마른 영혼을 씻어내는 마음의 샤워였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냉랭해진 우리 마음엔 시원한 소나기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에는 늘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결핍감에 시달리는 빈곤 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 강박감이 만들어낸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프리카 이웃들은 삶이 꼬일 때마다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를 외치며 서로의 불안을 다독인다고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거야 라고 나직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장마 속 눈부신 햇살처럼 작은 일에도 환호하고 감사하는 찬송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짐니 괜찮아 괜찮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하쿠나 마타타 라는 글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물밀듯 탁 찾아올 때, 내 마음을 잠식할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운 일, 편안한 길만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니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네, 이런 믿음의 선포 때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우리 영주땡님께서도 와주셨고, 닉네임 다 잘 될 거야님, 제 아이디네요. 다 잘 될 거야. 그쵸? 하쿠나 마타타. 네, 잘 될 거야. 섬마을 이권사님께서도 와주셨고요. 글사랑님, 딸이 오늘 생일이에요. 학교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급하게 지금 사연 띄웁니다. 중학교 2학년 우리 딸 가연아 생일 축하해. 가장 사랑하는 딸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 축하 축라고 남기셨네요. 아, 지금 학교에 갔겠네요. 우리 가연 양 생일 축하해. 오늘 좋은 날 보내길 바라면서 더 크로스 야곱의

더 크로스 야곱의 축복 함께 들었습니다. 자, 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팀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개가 부지런하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 시간의 양을 진로 바꾸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성공과 건강을 위한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 자신의 선택과 실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 한 시간을 꼭 잡아야 한다. 황성주 박사의 건강 10개 명중 아침 한 시간이 일생을 좌우한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현실에 도전해 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 땀 흘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이정하의 우리 사는 동안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소서.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영접하며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찬송 함께 합니다. 서울 모태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한명성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작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를 편곡했습니다. 박신화 과이어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오라토리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석의 찬양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박정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 찬송 박순복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에바다 합창단의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홍태현님,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는데 처음으로 문자 올립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로리님께서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9734번, 갑상선 암 수술 후에 휴식 시간을 갖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시간이 많이 흘러야 괜찮아지겠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의 과정이 사실 힘들죠. 힘든 과정 잘 이겨내셨으니 이제 또 잘 회복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으면서 기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바라기님께서는 부산 고향 가는 날 30년 된 친구 만나러 갑니다 하셨는데, 친구분 성함이 혹시 적어주신 분일까요? 이름이 저하고 같으셔서 반갑네요. 네, 잘 다녀오십시오. 괜찮아님, 뉴질랜드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으시다고요? 손경민의 어머니의 기도 들려주고 싶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손경민, 김정희의 어머니의 기도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희망요리님 신청하신 지선의 찬양 함께하죠. 주의 은혜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매일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지만 늘 새로운 힘 주시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고란초님, 주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 청하신 산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나무엔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함께 하고요. 늘기도 김진아님께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피아워십의 곡으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4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오늘은 만남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만남이 가장 의미 있으신가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친구, 선생님, 이웃과의 만남 등으로 확장됩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만남은 더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라헬의 첫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차남이었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임신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을 받고 이를 도운 어머니 리브가는 장남인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길 바라는 리브가의 마음도 알려줍니다. 야곱의 상황은 형을 피해 도망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남다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고 야곱도 서원했습니다. 이후 무사히 라반의 동네에 이르러서는 처음 만난 이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당시 문화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방인인 야곱에게 친절했고 라반의 딸 라헬이 가축을 이끌고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소개합니다. 야곱은 연이은 여러 만남 속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이나 노동력을 제공한 후에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힘들고 긴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를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웃과 평화하며 견딜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전해지게 하소서. 아멘.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송실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백나목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0: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주품쌤님, 제 딸 12세 서현이 단백뇨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정밀검사했는데 결과가 2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중복이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딸의 문제라 더더욱이나 12세면 정말 아직 초등학생일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주품쌤님 그리고 딸 서현이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서현님, 항상 저녁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이신데요. 아침에 이 방송이 제 아침 기상알람입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예배 시간 준비하느라 조금밖에 못 듣고 항상 저녁 방송 듣는데 어제는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 가야 해서 방송 들으면서 병원 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항암 무사히 잘 받고 오길 기도드리며 시작한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잘 받고 오셨죠? 앞으로 더욱 건강해지시고 완치 판정 곧 받으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배상진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곡을 적어주셨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알면 알수록 신청합니다. 녹음 준비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진영님께서 청하신 곡도 함께합니다. 주리, 브라이언, 김, 강찬, 유효림, 허륜호, 유은성 함께하는 나를 사용하소서.

무엇보다 평평하고 너른 풍경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는 내 생각을 무엇보다 좋아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산책시키고자 벌판을, 황야를 찾아 나선다. 그곳에서 내 생각을 천천히 산책시킨다.

안드레 지드의 팔루이드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른 벌판과 광야, 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예수님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곽신영의 찬양 성부의 어린 양이, 이어서 한국기독 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주 예수 크신 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롱별님께서 캐나다에 있는 친구 선영님께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명희님 이 사연 꼭 들려주세요. 늘 멀리 캐나다에서 선영 친구가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듣고 계시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늘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캐나다에서 함께 해주시는 선영님 그리고 아롱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메신저가 되어드렸네요. 신청곡도 적으셨어요. 성가대 섬기며 연습할 때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주 연습곡입니다 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청해 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윤초아님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찬양 들으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적어주셨습니다. 박희봉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씨앗은 처음부터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먼저 흙 아래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싹을 틔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꽃은 사람들이 보지만 뿌리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열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견디는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아직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스트의 뿌리 깊은 나무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함께 나눈 이야기에 딱 어울리는 곡이 어떤 곡이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이 곡을 듣는데 어쩜 가사 한 줄 한 줄이 오늘 건네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는 꽃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죠. 어둠 속에 묻힌 씨앗도 때가 되면 흙을 밀고 올라오듯이 지금은 감춰진 것 같은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때가 되면 은혜의 싹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꽃 피는 시간도 물론 귀하지만 뿌리 내리는 시간도 은혜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은 뿌리를

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1: 지금 곳곳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목동, 이곳 CBS 스튜디오 바깥 풍경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준희빈님도 새벽에 비가 많이 내린다 해서 창문 닫고 베란다도 닫았더니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덥다는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 전 9시 45분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와 하천변, 또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하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캠프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참 여러 가지로 그 재주가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오늘은 푸하님께서는 식집사. 이런 작은 화분 하나 생명을 키울 때 너무 지나친 관심에 물을 많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길승의 그대 화단에 들어보셨고요. 소울의 주가 돌보시리.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혹은 또 다른 지방은 무더위에 지금 이 시간에 습도는 높고 너무 덥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여러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동경에서 하오호님도 너무 덥다고 하셨거든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 한 줄기 보내주시길 그런 마음으로 주가 돌보시리 소울의 음성 전해드렸습니다. 배추님께서 원주에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나의 길을 가리라고 써주셔서 아마도 제가 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목을 보내주시면 검색해서 없을 때 아 이 곡은 혹시 이 곡이 아닐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은 나는 가리라가 아닐까 약간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곡은 박경옥 사모님이신데 CCM 찬양사역자로도 활동을 하시고 앨범도 있죠. 그래서 박경옥 사모의 노래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곡이 그래도 저는 가장 이 곡이 좋더라고요. 나는 가리라를 준비했어요. 약간 그 뭔가 요즘 CCM 캠프에서 굉장히 새로운 노래들을

많이 전해드려서 추억의 찬양을 전해드리면 선곡할 때 갑자기 좀 너무 부딪히나? 너무 갑자기? 그럴 때가 있는데 가끔은 이런 곡이 비가 내리는 밤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있으니까 가끔은 듣고 싶어요. 예, 따라 부르고 얼마나 좋게, 얼마나 좋은데요. 함께 보시죠. 그래서 박경옥의 나는 가리라에 이어서 약간 요 리멤버 7080 느낌으로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종용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연세가 꽤 많으신데 미국에서 그 LA 한인방송 사장님 되셨다는 이야기를 살짝 전해 들어서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겨울아이라는 곡을 선곡해서 전해드리면서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근황까지 어찌어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종용 복음성가 앨범에서 와, 이 곡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를 한 50년 훅 건너와서 주사랑님께서 최근에 발표된 곡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시원하게 오네요. 내일 아빠 병문안 가는데 그치겠죠 하시며 클리피 하이라이 러브 갓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셔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며 전해드리곤 했었는데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 이 곡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어서 9766님께서 생일 자축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작은 아들이 드라이브 해준다고 해서 차를 탔는데 반갑게도 CBS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우리 작은 아들 칭찬 칭찬. 아이고 착해라. 아니 근데 운전하는 아드님이면 아이고가 아니군요. 그렇죠? 아우,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차에서 듣는 주파수는 CBS 표준 FM으로 밤에 특히 CCN 캠프가 나올 때 꼭 각 지역별 주파수가 다 다르니까요. 꼭 주파수 설정해 주세요. 소원 꼭 들려주세요. 기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럼요. 기쁜 생일 되시도록 찬양도 전해드리고 선물도 드릴게요. 9766님께 화장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2026년 07월 14일 22시 20분 경기 지역에 호우 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임님께서 신청하신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신실하게 진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꿈이 있는 자유 소원이 방송되는 중에 지금 날씨 때문에 경보 안내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는 9시 45분에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그리고 조금 전 10시 20분에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노래 중간에 딱 끊겨서 소원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들으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내리는 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의 퇴근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가보겠습니다. 자, 찬양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준비해봤어요.

0: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1: 이 마무리의 이 기도가 정말 아멘하게 되는 이 밤 호우경보가 있는 그 지역 모든 방송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이 밤에 두려운 마음 꼭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꽃의 향기님께서 그동안 방송 많이 들었는데 옮겨주셔서 오늘 출첵해요 인사 나눠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해도농장님 오늘 남편이 정말 남의 편임을 깨달아서 하소연할 곳이 이곳이어서 찬양 들으며 마음을 좀 달래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다가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곡으로 작은 교회 수요 예배 시간 선교원 교사들과 함께 섬겼던 시간을 추억해 봅니다. 38년 전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1부 끝곡은 우리의 지나온 삶에 받은 복을 좀 세어보는 시간,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했었던 시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 세베스찬 덤레이의 Count Your Blessing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다시 계속해서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땅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가 끝나는 곳에서 땅이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건 끝은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잠언록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만화로만 나오던 것이 영화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벤져스 시리즈로 유명한 마블사의 영화들입니다. 마블의 영화가 대세가 되는 출발점은 아이언맨으로 보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는 주인공과 대적하던 사람이 만든 아이언몽거라는 슈트가 나옵니다. 아이언맨보다 훨씬 크고 힘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고도 영화의 종반부까지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강한 슈트를 만들기를 했는데 그 슈트를 움직일 만한 동력원을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인공의 가슴에 박혀있는 동력원을 빼앗고 나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의 갑주를 생각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전신갑주는 물론 진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언맨 슈트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슈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력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아주 강력한 도구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동력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첫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뜻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기도와 간구의 방법과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0: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때때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전화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됩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큰 싸움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을 공급해 줍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활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대 로마의 시인 푸블릴리우스 시루스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힘날 밴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새 찬송가 183장 2부를 열어준 찬양이었습니다. 신청곡이었고요. 천등산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9409님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는 할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 산소 가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아버님 길이시래요. 앞두고 있으시다고. 막내 아들이 논산 훈련소 간 지 9일째 이번 주부터 힘든 훈련일 거라고 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겉으로는 고생 좀 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찡합니다. 훈련소 갈 때 엄하시던 아버님도 눈물을 훔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힘날 밴드의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CCN 캠프 2부에서도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는 시간으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1: 큐큐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악뮤의 소문의 낙원, 보혜사님께서 설거지하고 다시 듣는데 허드렛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믿습니다. 멋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하나가 천국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주영훈, 박유환, 안수지, 송지은, 연희엘 새롭게 하소서 팀이죠. 새롭게 하소서를 진영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전해드렸어요. 에스프레소님께서 좋은 노래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응원해 주셨습니다. 빗길이라 밖에 비가 많이 오기는 합니다. 목동, 서울 목동 양천구도 많이 내리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쪽으로 서울 경기 김포 이쪽으로 호우경보 내려졌으니까요. 다들 비설거지도 잘 하시고 안전하게 밤이 잘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오십님께서는 매일 퇴근할 때까지 이곳에서 음악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12시에 퇴근인데 항상 저와 같이 퇴근을 해주셔서 이 시간이 참 의지가 되고 무섭지 않도록 찬양도 너무 좋고 오늘도 같이 퇴근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디아코니아의 찬양을 써주셨는데 길이 되신 예수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1033님께서는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한 학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처음 2명에서 3명으로 이제는 4명이 자녀와 또 학교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이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이렇게 사연 써주셨는데 너무 귀한 중보기도의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확장되는 그런 멋진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본 곡은 소울메이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9653님께서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화교 친구, 한국에서 태어나 20대에 미국에 가서 살다가 현재는 대만에 사는데 이제

네, 친정에 왔다면 하하호호 항상 밝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 친구 곽추연이 찬양 듣고 또 전도되기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신청곡도 남겨봅니다 하셔서 오늘 이 곡은 Someone is praying for you.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그래도 한국어 버전보다는 영어 버전을 바로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헤리티지 찬양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이죠. 행복. 이 곡을 영어 버전으로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하니와 그리고 최인영 목사님께서 True Joy라는 제목으로 영어 버전으로 찬양을 부르셨어요. 전 세계 곳곳에 이 찬양이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고 많은 성도들이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 신청곡 이어갑니다.

2026년 7월 14일 22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목감천 서울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최인혁 트루조이 또 앞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Someone is praying for you 헤리티지 싱어즈 어쩌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가 바로 중보기도겠죠. 소울메이트의 중보기도라는 곡도 전해드려봤고요. 디아코니아의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접속곡도 함께 하셨어요. 아, 푸하님께서는 이 트루조이를 처음 들어보셨군요. 제가 오전에 축복송 진행할 때는 가끔 선곡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CCN 캠프로 이사 오고 나서는 처음 선곡을 한 것 같습니다. 전해드려봤어요. 조금 전 또 안내방송을 들어보셨는데 준희빈님께서 홍수주의보 내려진 지역 계신 분들 안전하게 잘 대피하시라고 또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준비하고 계시는 파란하늘님 다음 주에 어머님 모시고 가족여행 가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야근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행은 가기 전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계획 잘 세우셔서 즐겁게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강서정미경님도 강서구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여러분 안전하게 주님 손 잡으세요 하셨어요. 1033님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신청곡 써주셨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전해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송승현의 주님의 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동규영 시집 미시령인가 하는 것 좀 빌려줘. 너랑 마지막 나눈 말이 이 전화였구나. 나도 모르는 곳, 너와 내 말이 끝난 곳. 강원도 어디 바람 많은 곳인 모양이던데. 요즘 내 무덤가에서 슴슴한 바람을 만나면 내가 몇 번을 잊어버리고 빌려주지 못한 미시령. 혹시 그곳에 네가 혼자 찾아간 것은 아닐까. 내년쯤 일시 귀국을 하면 꼭 찾아가 봐야지. 네가 혹시 그 바람 속에 섞여 살고 있을는지. 마정기 시인의 시 동생을 위한 조시 8 혹은 미시령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당연하고 쉬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 일명 휴머니튜드 대화법을 교육하고 있다고요. 이 말 속에는 인간다움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치매 환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말도 빨리 하게 되고요. 전화나 톡으로 말을 전할 때가 많은데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대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해야겠다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거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갑자기 가족에게 얘기하면, 어, 왜 이래? 엄마 왜 이래?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예,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황혜정,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프닝부터 함께해요. 아주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당양노 아멘. 9858번님 오셨고요. 지금 정원님 사진 속에 눈 보며 적고 있는데. 네. 하하호호님. 9665번님 무더운 날씨예요.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진짜 덥죠. 예, 바람이 오늘은 조금 부는 것 같긴 한데 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호호님께서 동경은 무척이나 엄청 덥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더운 날씨 찬양으로 좀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서 노래 속에 파도는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원해지니까 파도는 타는 거야 시와 그림입니다.

라일리님과 함께 팀룩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시와 그림 파도는 타는 거야 두 곡 들었습니다. 수연님,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옥수수도요, 긴 잎을 휘날리며 춤추고 있어요. 바람이 좀 불죠? 요셉의 꿈님, 당양로와 함께 부산 출장길 KTX에서 창가 바라보며 함께합니다. 기차 여행에는 당양로가 찬양 맛집이죠. 아시네. 네, 출장 잘 다녀오시고요. 구름 얘기를 하셔서 수연님도 그렇고, 그래서 KTX에서 바라보는 구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주유진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구름.

0: me, all because of him. Amen.
1: 어젯밤 내린 비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창문 죄다 열고 지인에게 받은 옥수수 찌면서 당양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신 7493번님과 같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김브라이언, 데니정이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최여사님, 내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무기, 천국 방언, 많이 많이 사용하는 좋은 날 됩시다 하셨어요. 맞아요. 말이 씨가 되는 기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 곧 나에게도 복이니까요. 은하수 구스로옥님께서 오늘 동네 사시는 권사님이 안과 가시는 날인데 동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에 주사를 맞으러 가는 거라 꼭 보호자가 필요한데요. 제가 그 동행을 해드릴 수 있어 감사해요. 이 마음이 옥의 빛깔같이 예쁩니다. 구샘마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허유미님, 요사이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최정원입니다 라는 목소리에 눈물이 똑똑. 어머! 반가우셨구나.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신청곡도 같이 들을까요? 친구여 함께 노래해. 위러브입니다.

어제 저녁에 주일학교 6학년 친구들과 떡볶이 데이트를 했거든요. 어려도 나름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자주 만나서 얘기 들어줘야겠어요. 하시면서 로로님이 신청하신 너는 꽃이야. 히스플랜 앨범에서 들었고요. 주아, 하은이, 지우야. 너희 모두 예쁜 꽃이야. 그럼요. 예쁜 꽃이죠. 주아, 하은이, 지우. 친구 문제도 있을 거고, 중학교 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있을 거고, 사춘기에 들어서는 시기라서 생각도 고민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가을향기님, 너무도 더운 요즘, 여름 더위를 무난하게 잘 이겨내길 기도하고요. 이 카톡 알리기 아는 친구

친구한테 CBS 앱을 깔아줬거든요. 매일매일 찬양 잘 듣겠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가을향기님. 음악은님, 반가워요. 이 시간에 사연 보내는 거 처음인데, 오늘 휴무여서 정원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휴무 때 자주 오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듣기 어려우시니까, 맞아요. 산다는 건이라는 아이디 있으시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신청하셨어요. 오늘 최명자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안성은 더위가 심합니다. 해가 쨍하니 너무 덥고요. 선풍기 바람도 시원하지 않고 더운 바람만 날립니다. 종종 비가 내리려고 하는지 어두웠다가 해가 비추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우리네 마음과도 같네요. 삼남매 아빠님께서 신청하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신청합니다 하셔서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주의 은혜라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더님 매일매일 바쁜 하루 보내다가 모처럼 휴가를 맞아 꽃단장하고 외출 나왔어요. 청소에 저녁 준비까지 하고 나오느라 바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친구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쁘게 하고 나오셨으니까 예쁜 곳 가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얘기 많이 나누시고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예, 모처럼의 휴가인데 나를 위해서 쓰고 오세요. 어제 은하수 천사님께서 친구와 1박으로 순천여행하고 오셨대요. 초록으로 힐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가 좀 놀라게 신청곡 부탁드려요 하셔서 지금 듣고 계시죠? 친구분도 같이 듣고 계실까요? 부흥 신청하신 곡 박요한 구현모 정혜진이 부릅니다.

은하수 천사님과 함께 박여환, 구현모, 정혜진이 부른 부흥 함께 했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신청하셨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을 보니까 조금만 더 어두워지면 비가 내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늘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긴 해요. 심영진 비 준비하시니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은 희소옥 앨범에서 예수의 길 그리고 알리, 브라이언, 손승연, 연예일 함께 부른 새움을 들었습니다. 새움은 진이920님께서 당양로에서 듣고 싶은 곡이에요 하고 신청하셨고요. 9754번님이 청소년 수련회 사전답사 가는 길입니다. 가고 오는 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예수의 길 신청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파크리스님, 저는 헬스장 왔거든요. 창으로 보이는 밖은 적당한 햇빛 그리고 바람에 살랑거리는 풀과 나무들. 예, 시원해 보입니다. 저도 지금 보이는 곳이 나무 끝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의 태극기. 근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계속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바깥이 좀 어두웠다가 환해졌다가 볼 때마다 색깔

달라져요. 흑백 같다가 또 칼라 같다가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계속 쳐다보게도 되고요. 조세피님 목 뒤로 귀 뒤로 흐르는 땀이 야속합니다. 아프고 외로운 분들 이런 날씨 견디기 힘들 텐데 힘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매트 레드만 Unbroken Praise 신청하셨어요. 이 곡이 예, 힘이 되길 저도 바라면서 함께 듣습니다.

Unbroken Praise, 매트 레드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글사랑님께서 오늘은 딸 생일인데 아침부터 두닥두닥 기분 좋게 등교하도록 도왔어야 되는데요. 아빠 욕심에 잔소리만 한바가지하고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하교하고 집에 오면 맛있는 걸로 마음 풀어줘야겠어요. 사실 아이들은 학교 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부모는 아침에 투닥거리고 나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얼굴 볼 때까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글사랑님의 따님 생일 축하하고요. 항상 예쁘게 마음도 예쁘게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오늘은 43년 지기 친구 윤주의 생일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건강하게 보내자 친구야. 8106번님이 친구분의 생일 축하하며 이렇게 메시지 보내셨어요. 윤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생일처럼 매일매일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비공주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 감사드리고요. 마더와이즈 8주 과정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3148번님께서 오늘 김은진 지니님의 생일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지니님의 생일, 김은지님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비공주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주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오늘은 하늘나라로 떠난 언니의 생일이에요. 항상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죠. 더 따뜻한 말을 할 걸,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걸. 자식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엄마의 마음 저보다 더 아프시겠죠. 언니의 목까지 하려고 나름 노력하는데 그 빈자리 여전히 클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나라에서 잘하고 있다고 언니가 격려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럼요.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렇게 언니가 얘기할 겁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곡들 하나하나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양노가 준비한 축하 선물부터 가득할 거야. 러비미 부릅니다. 생일 축하해 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에요.

글사랑님의 따님, 그리고 8106번님의 친구 윤주님. 주님의 숲 사랑이야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사비공주님의 생일 맞아 내 삶의 주인이라 심정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진, 진희님의 생일, 희민희승마음님의 언니분 생일 축하하며 송정미, 순종까지 함께 했어요. 그 전에 러빔 가득할 거야. 예.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며 들었습니다. 코스모스님께서 오늘도 안전운행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라 마침 또 신청을 하셔서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함께 들었어요. 원희님 어서 오세요. 살랑살랑님 오늘 날이 흐립니다. 며칠째 습하고 무더운 것도 힘들었지만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다 해서 걱정입니다. 계시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시길요. 아멘. 고맙습니다. 아기곰 엄마님이 지난주 하영이가 전교회장 선거 나간다고 사연 보냈었잖아요. 예, 궁금했어요. 이번 주 발표 난다고 해서 아까 하영이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안 됐다고 합니다. 전화로 살짝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하영이를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영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영아,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하영이가 더 크는 시간들이더라고.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들이니까 속상한 건 짧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학교 생활해서 우리 중학교 가서 더 큰 회장 되자. 집에서도 그리고 당양로 이모 삼촌들에게는 이미 하영이는 멋진 회장이야. 알지? 힘내라.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하영이 좋은 경험 쌓아서 더 큰 데서 활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낮에도 밤에도 듣기 좋은 오혜진의 하나님 사랑은 신청합니다 하셔서 같이 들을게요.

하나님 사랑은 우혜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빈님께서도 우리 하영이 응원해 주셨네요.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딸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담대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쓰임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영이들 화이팅입니다. 하경승주님께서 내일 아들 군 수료식이라 하루 전 내려가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폭풍 오열하면 어쩌죠? 아들 하승이의 수료식 축하해 주세요.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눈물이 날 것 같긴 해요. 늠름한 모습에 오가는 길 안전하시길. 비 준비

신이는 우리가 1부 끝곡으로 들었습니다. 황금병아리님 반가워요. 비가 얼마나 오려고 이렇게 더운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조금은 바람이 붑니다. 사계절이 있음에 감사한 오늘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덥다 덥다 하지만 그래도 만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사계절을 주심에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동양백합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춘수님. 딸이 오전에는 냉면집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는 아동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는 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보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우리 따님에게 무엇보다 건강 허락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명가님, 작은 딸 집에 왔어요. 외손주 보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재롱을 부릴 때면 모든 시름도 다 잊게 됩니다.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길요.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니 당연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구별된 삶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선배의 아내분이, 하늘로 떠났다는 소식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천국 소망을 품지만 마음이 아프고요.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배분에게 하늘이 주는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구별된 사모님의 이 마음이 또 위로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역시 오고 가시는 길이 안전하길 바라고요. 3819번님께서 오늘은 쌍둥이 작은 아들 임지섭 군이 광장교회 청년부에서 박승균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청년부원 권사님, 집사님 총 18분과 몽골 선교 7박 8일로 출국하는 날입니다. 만나게 될 몽골의 영혼들 또 현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예, 오늘 광장교회 청년부에서 몽골 선교 떠나는데 우리 임지섭 군 비롯해서 모든 함께하는 그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곳에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3819번님, 부흥도 저희가 일부에 들었네요. 오늘 끝고 오병이어. 수리일 앨범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신장암 수술한 지 1년 되는 날인데, 1년도 안 돼서 재발되고, 그 외에 문제들로 병원에 자주 왔었고요. 또 응급실도 몇번 왔었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전히 나를 드리는 그런 삶, 살수 있을까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작은 기적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하나임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수 있길 원합니다. 수리엘 우병이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음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새로운 곡을 창작해내는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인들은 주구장창 남이 만든 노래만 불러댑니다. 하지만 음치는 어떤 노래든지 불렀다 하면 자작곡이 되죠. 얼마나 멋진가요? 표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음치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미국 뉴욕주 피터스버그에서 태어난 덱스터 부인으로 어느 날 한 침례교회에 출석했다가 그 교회 목사 설교에 회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중생을 체험한 후 그녀는 생활이나 행동, 심지어 성격까지 변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고 하는데요. 많은 찬송시를 써서 길가의 보석들이라는 종교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집에는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과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위대한 찬송가 작곡가인 윌리엄 하워드 돈의 작품입니다. 코네티컷주 프레스턴에서 태어난 그는 소년기에 우드스탁에 있는 음악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를 도와 면화 공장에서 일했고 제재 기계 회사에 취직해 사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요.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돈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천부적인 감성과 체계적으로 습득한 음악 실력으로 꾸준히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그 결과 2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작곡했으며 주로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시험에도 주님을 믿고 방패로 삼으라는 내용의 찬송,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당신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여전히 전쟁의 폭음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저려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소식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안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473장 찬송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박형규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CBS 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박은경의 음성으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수원시립 합창단이 부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목마른 내 영혼 시온사중창단의 곡 이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유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주님 찾아오셨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생맘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예쁜 나나님께서는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디처럼 너무나 예쁜 하트까지 보내주셨어요. 잠 못 드는 날들이 시작됐죠. 더위에도 또 습도가 높아도 잠을 푹 자기가 쉽지가 않네요. 딸기님께서 딸이 덥다고 왔다 갔어요. 자다 깨서 엄마를 찾아왔나 봅니다. 숨도 잘 쉬고 시원하게 편하게 잠도 잘 잘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고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분 건강 회복해서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를 또 안전운전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더불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주공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예감님께서도 오늘도 새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님께서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무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소서 보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091번 인천 영종도에서 새벽 시내버스 운행하신다고 찬양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3296번께서는 지난 주말에 무사히 샘물 호스피스 찬양 사역을 잘 마치셨다고요. 눈물에 은혜의 찬양 됐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부른 곡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8751번 하나님의 은혜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습니다. 소리엘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번여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김명희님,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어제 교회에서 부르던 곡 한 곡 부탁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나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박운성님께서 김세환의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정해주셨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윤형주의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5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노동하며 그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시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관례로 아들, 남성은 노동력을 위해 필요했고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 역시 중요했습니다.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친족 간의 결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하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 친족에게서 찾게 합니다. 오빠인 라반이 매제인 이삭을 보지도 않은 채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라반은 사위가 될 야곱을 곁에 두고 일을 시켰고 두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리브가와는 다르게 결혼 당사자인 레아나 라헬의 의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손의 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 보여줍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짓는 것에서 레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 레아였습니다. 결국 그들을 포함해 야곱의 아들들은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됐습니다. 때로 원치 않는 고통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국립합창단이 부른 비바람이 칠 때와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주영님,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네요. 감사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바다님께서는 찬송과 찬양 위주로 방송되는 이 시간 참 은혜가 된다고 하셨고요. 태양님, 오랜만에 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은혜의 삶을 왜 잊고 살았을까요? 주님 사랑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손녀 손자 사랑님, 아내가 두 달 동안 선교 교육받고 다음 달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합니다. 항상 열심히 기도로 생활하는 아내 재봉님, 무사히 선교활동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꿈쟁이님께서는 저는 선천성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예수 나의 치료자 주나목과 문형제 찬양을 청해 주셨나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작은 미랄님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와 조찬미 함께한 찬양 청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는 여름방학마다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 계곡으로, 강으로, 바다로 떠날 때는 전날부터 마음이 부풀어서 터질 것 같았다. 시원한 물살, 개구리밥 냄새, 구름 모양, 나무 그림자, 매미 소리. 그때의 기억은 다 선명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건 넘치게 받았던 애정이다. 엄마는 자꾸 물속으로 뛰어드는 나를 붙잡고 고기 한 점,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었다. 물 밖에 나와서 엄마가 주는 음식들을 받아먹는 동안 젖은 등이 햇볕에 마르는 그 바삭한 느낌이 아직도 또렷하다.

박조은의 어떤 여름방학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선명하게 남은 좋은 기억들, 그 행복이 쭉 이어지면

꽃마리님께서 얼마 전에 이 곡을 청해 주셔서 아, 언제 이 곡을 보내드리지? 했었어요. 여름성경학교 주제곡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여름방학 하면 바로 또 여름성경학교 참석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여름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두고두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여름방학, 여름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카펠라 합창단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보내드리고요. 이단열의 음성으로 내 선한 목자 함께 할게요.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하나님 사랑은 김성수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어모키님께서 청하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박혜진 솔로곡 주님은 아시네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뜨거워진 대지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편안하게 이제 2시간을 진행하기 아직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도 멘트는 접고 음악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아, 제가 참 의도하지 않게 이번 주에 여러분께 계속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뒤에서 게시판은 제가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요. 듣고 싶은 신청곡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0: 일부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안 나오면 여러분 걱정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게시판 보며 앉아있다는 증거로 잠시 목소리 한번 내고요. 여러분 신청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당 바니님께서 보혈 찬송 힘나게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이클 카드의 엘샤다이까지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께서 여기 계시다. 특별한 그녀님 공지를 지금 보셨군요. 휴가 가셨어요? 어제부터 음악만 나와서 궁금해요. 아, 저는 여기에 있고요. 좀 소리가 좋지 않아서 말을 많이 거의 아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데 오늘 잘 지내볼게요. 끝곡입니다. 레이 볼츠의 땡큐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좀 많이 왔죠. 다들 무탈하시죠? 괜찮으시죠? 예. 요즘 날씨가 참 적당하면 좋겠는데 폭염 아니면 폭우 너무 이렇게 널을뛰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좀 덩달아서 지칠 수가 있는데 요럴 때 한껏 떨어진 텐션을 끌어올리는 방법 그럼 뭐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거나 보거나 혹은 듣거나 먹거나 하면 확실히 기분이가 예 좋아지긴 하죠. 자,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을 맞아서 편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한 끼, 복다림 이런 거 하신다면 날씨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도 조금은 회복되고 또 리프레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선곡 맛집 샬롬 CCM에서 지금부터 자 에피타이저 한 상 차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미리미리 초복맞이 맛있는 메뉴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다들? 예. 윤희님, 수요일 아침 출첵합니다. 예, 남기셨고, 피스토스님도 샬롬. 섬마을 이권사님도 저 왔어요. 예, 한 분 한 분 오고 계시는데, 예. 주주맘님은 제가 사는 남양주 마석, 어젯밤에 비가, 와, 정말 많이 왔어요. 라고 남기셨고, 패사자님도 출근길인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어젯밤 파주는 세찬 바람과 함께 장맛비가 와 엄청 내렸습니다. 다들 안전하시죠? 라고 남기셨는데 진짜 와 무섭게 내릴 때는 진짜 와 살벌하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안내 문자도 막 오고 예 다들 무탈하시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정전된 지역도 여러 있었더라고요. 예, 여러 군데. 전기가 끊기니까 뭐 냉장고, 뭐 에어컨 다 정지. 그죠? 아, 조명도 다 꺼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기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또 느끼게 됩니다. 이 소중함을. 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곁에 계시는 주님도 그렇죠. 실은 내 안에 계시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내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또 계시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그 사랑 때문에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예,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 우리 샬씨 가족 계신 곳에 날씨는 좀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 방송국 주변은 바람도 불고 비도 좀 잦아든 것 같긴 한데 흩뿌리곤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긴 합니다. 예. 닉네임 쿠키님께서 비바람이 불어도 오늘 제 기분은 텐션이 상당합니다. 왜냐면요. 드디어 우리 가정에 귀한 어머나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오고 할아버지는 손주가 꿈에 나왔다며 하루 종일 싱글벙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 정말 최고 고생 많았고 순산해줘서 고마워. 너무 사랑한다. 우리 손주와 함께 행복한 날들 가득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십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기다렸던 귀한 생명. 모두의 축복 속에 또 하, 세상이 빛을 보게 됐네. 아가야 반가워. 에, 지금 어떻게 병원에 산부인과에 있을까요? 에, 너무 축하합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아침 약간 흐린 이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는 얘기 보내주시면 돼요. 강화 쪽도 정말 와 비바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렸어요. 다들 무탈하시죠? 네. 그러게요. 복스님 남양주 파현리 이쪽도 비 많이 왔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 남기셨고 아 강릉은 너무 더워서 잠들기 힘들었다고 우리 제키 리님 와주셨는데 아, 강릉 쪽은 비가 안 왔나 보네요. 그래요. 아, 우리 팔랑머리에님 도와주셨고 올해부터 갱년기인지 더위를 좀 심하게 탑니다.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고 뭐 에어컨 선풍기를 옆에 그냥 끼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 바람에 눈물이 또 콧물이 줄줄줄. 하지만 불평보단 감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 또 찬양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또 매일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 아, 또 감사의 제목을 또 이렇게 쌓아가는 오늘 수요일 아침 보내고 계시는 팔랑머리애님 반갑습니다. 예. 자,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 그리고 민숙이 주님은 내

마마스 브런치의 스텝스였고요. 그 전에 민숙이 주님은 내 보험. 예. 어머 채널 돌아간 줄 알았네요. 라고 트로시 CM 많은 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옥이 목사님의 부캐릭터 민숙이 주님은 내 보험. 예.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좋네요. 어머나 주님은 내 보험 이런 신나는 찬양이라니. 그렇습니다. 예. 민호기 목사님께서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잖아요. 예. 주님은 내 보험이었고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혜영님께서 비오는 초복이네요. 오늘은 삼계보다 치킨일까요? 라고 남기셨는데 뭐 다 좋죠. 삼계탕도 좋고 치킨도 좋고 오늘 수요일이고 비도 오고 초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깜짝 이벤트를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초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 저녁 메뉴로 뭐 좀 정하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복 메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복인데 어떤 분들과 뭐 드실 건지 뭐 메뉴를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 나는 여름철에 이거 먹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이게 나에겐 이게 보양식이야. 뭐 하는 거. 아니면 같은 음식이라도 이 재료나 뭐 양념을 곁들이면 더 좀 괜찮더라고요. 하고 하는 나만의 레시피 공유도 환영합니다. 예. 지금부터 말머리에 초복이라고 쓰시고, 초복, 예, 쓰시고 관련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한 20분께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또 복다림 음식 드시고, 개운하게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탁 하면 좋잖아요. 예, 커피 쿠폰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복과 관련돼서 오늘 뭐 드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여름철 보양식은 이 음식입니다. 예, 나눠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지금부터 초복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2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인원, 드니엘, 매일 주님과 그리고 오벳의 시편 84편 두 곡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510편 84편이었고요. 앞서 강인원 분이엘 매일 주님과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듣는 동안 오늘 초복이잖아요. 우리 샬씨 가족 초복에 어때 복다림 보양식 뭐 드시는지 예, 또 특별히 여름철에 난 이거 먹으면 힘나더라. 예, 초복과 관련된 보양식과 관련된 사연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제 예, 사연은 마감하겠고요. 아, 진짜 많이 보내주셨네. 일단 서지성님께서 훈디 오늘 초복이라고 아이 학교 급식에 무려 민물 장어가 나온 실화입니까? 야, 학교 급식인데 장어가 나온다고요? 급식 먹으러 저 초등학교로 다시 가고 싶은 1인이네요. 서귀포는 바다에서는 해무가, 한라산에선 안개가 내려와서 완전 습한 아침이에요 라고. 아, 이런 날 힘들지. 예, 불쾌지수 다 올라가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와, 장어가. 근데 저 약간 어릴 때 10대 때는 장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요 고소한 맛을 알게 되면서, 담백한 맛을 알게 되면서 장어를 좋아하게 됐죠. 장어구이. 예. 아이들은 사실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남으면 안 되는데. 아, 나라도 가서 아, 먹으면 좋겠다. 아, 서지성님께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님, 저희 딸들은 삼계탕 그 이름을 잘 몰라서 그거 소금 찍어 먹는 그거 있잖아 라고 하면 아, 삼계탕. 예,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줍니다. 저도 오늘 딸들이 소금 찍어 먹는 그거 먹고 힘낼 수 있게 마트 가야겠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집에서 또 한 솥 삼계탕 예, 끓여야겠네. 그쵸. 아, 여름에는 사실 뭐 단백질 보충도 중요하고,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염분, 우리 또 소금도 섭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전 진짜 안성맞춤이 음식인 거예요. 보양식. 소금도 먹고 또 맛있는 닭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찹쌀이랑 또 뭐 인삼 이런 것도 넣잖아요. 삼도 넣고 밤도 들어가고. 아, 이러다 보니까 또 먹는 또 그 찾아서 먹는 또 재미도 있고. 삼계탕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 청지기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 삼계탕파가 있고 또 추어탕파도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아, 추어탕도 많이 드시는군요. 미나짱님, 초복. 저는 마트에서 파는 오리 슬라이스 고기를, 예,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구워만 드시나요, 고기? 저는 오리탕을 끓입니다. 오리탕, 알배추, 미나리, 들깨가루 넣고 또 소금과 양조간장으로 간을 해서 푹 끓이면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먹기도 편하고 아이와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오리탕 최고예요 라고. 아, 삼계탕, 당 말고 오리 쪽으로. 아, 오리탕. 이거 비리지 않나요? 잘 몰라가지고. 푹 또 삶고 그 끓이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아이랑 어른까지 먹기 좋다고 하시니까. 예. 좋네요. 오리도. 예. 미나짱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매년 삼계탕을 먹어서 올해는 조금 특별한 메뉴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리탕

콩도 괜찮대요. 오리탕. 닉네임 내치맘님 초복. 어머, 이런 이벤트가. 전 지금 닭게장을 끓여서 포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세대주님 만나러 내려가요. 요즘 많이 덥잖아요. 새벽 5시부터 일하는 우리 세대주님. 이게 남편분 말씀하신 것 같죠? 예. 준비한 음식 먹고 무탈히 여름 날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짜잔 다녀올게요. 라고 또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며 이 정말 삼복 더위 중에 일하시는 우리 남구님을 위해서 닭게장 배달 가시는 중입니다. 서프라이즈로 잘 만나고 오시고 커피도 한잔 건네세요. 우리 내치맘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범사의 감사님은 초복. 오늘 초복이자 제 생일이네요. 남편이 미역국 한다고 미역을 한 봉지 담갔는데, 야, 이거 둘이 먹으려면 너무 많다, 양이. 고기보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미역국 좋아하는 남편, 맹미역국도 그저 감사합니다. 점심엔 누룽지 삼계탕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행복한 날 보내셔요. 하셨는데, 오늘 또 생일 맞으신 범사의 감사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생일도 축하드립니다. 예. 닉네임 도레미파 보라시도님께서 초복. 오늘 점심 회식하거든요. 메뉴는 육회 비빔밥. 여기는 전주인데 또 전주에서 유명한 맛집이래요. 훈디랑 작가님 전주 오면 제가 대접할 텐데. 아, 가고 싶다 진짜. 아, 비빔밥도 좋아하고 육회도 맛있는데 이게 한 그릇에 다 그냥 들어가 있는 육회 비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는 무조건 맛있지. 이건. 아, 육회 비빔밥 맛있겠다. 사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방송국 앞에 삼계탕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갈까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 중인데, 아, 육회 비빔밥 먹고 싶, 너무 먹고 싶다. 육회 비빔밥. 예.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한번더 볼게요. 보금맘님께서, 보금맘님, 초복. 저희 딸은 초복이라 김치 볶음밥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간장 계란밥도요. 좋아하는 음식 먹으며 즐거운 시간 최고인 듯 합니다. 아, 그렇지. 사실. 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복날엔 삼계탕이 뭐 국룰이다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닌데? 난 더, 이게 더 좋은데?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또 즐겨 먹는 음식. 이게 나에게 소울푸드일 수 있고, 김치 볶음밥이 나의 소울푸드? 아, 체력 떨어졌어. 그럼 김치 볶음밥이죠. 예. 여기 다양하게 좀 토핑을 해서 먹으면 더좀 맛있을 수도 있고. 예. 보금맘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예. 아, 저희가 20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 7분, 8분 소개했나요? 남은 한 12, 13분은 우리 문혜영 작가가 예. 사연 꼼꼼히 다 보고 있고요. 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이벤트는 조만간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영, 소소한 것들.

신은미 빈들의 마른 풀같이였고요. 목소리 상점 새 길이 되신 예수 한부영 소소한 것들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비공개님께서 초복에 저희 가족은 해물 누룽지탕 먹습니다. 각종 해물 잔뜩 넣고 누룽지 넣고 정말 맛있습니다. 추천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뜨끈하게 한뚝배기 탁 먹고 이제 누룽지탕도 먹고 땀 쫙 빼면은 아 거기 이제 수박까지 곁들이면 완벽한 복다림 인정. 아 이거 너무 좋다. 해물 누룽지탕. 야, 이거 뭐 먹는 얘기 하다 보니 일부가 어느새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듣고 2부로 이어갈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명문대학의 입학시험은 모두 학생들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당신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계 명문대학은 당신을 알고자 한다. 대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시시험에 응하는 학생들 역시 대학의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의 소유자인지,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깨닫도록 의도한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일과 인생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인재는 생각할 줄 아는가로 가려진다는 것을 말이다. 후쿠하라 마사히로의 하버드의 생각 수업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